0: 로디와라 딘디슈니 제용라 초디 좀도 체베 티캬비니부터 쇼긴 팁쇼 윤퇴응앙 체로 친규라 산에티게 리제낭 동양 푸숨 초소 친규럽지 제로 니동 자매 뉴슈 전이로네 제로 니동 자매 뉴슈 서숨을 바라 응어리 서구 좀리 규제레리 냠지 힌조 징아지소 바르자 케진 튠조 탄 이소탄 리무 케진 튠조 좀보비 튠조 제조부터 림제 겸나 총민 이제 십시 십제 기생 체네 사드 리제르 가신탄 시림도 시속토바 레키 뷰토부터 긴지 쿠르페베제 기산에 대게 리제 강진베 봉가지 쪽이옵지 튠조기 말라 삼미체 바라 튀고 창토 침부터 튠네 시림기 리제르 가부친긴 티웨 망와 랑구 리제 사르좀탄 리제 전종 낭슈네 리제 차샤라 균투 순슈 제바라 구리당 옆시
1: 롱에진 응리세구 좀리 규제레리 냠제 헨조기 톡다 파르숨토 미만 데와르 징베레게 뜬초 타용체디 망초라 샴데 슈와타 망초로 핀바도 규티 리제레 튠키 튠르 법사르지네 시림기 탑사 당부르 균투응안 규디 균남젠 타나만 징키 링네 망핀 십십비네 리제 좀제 응원지 망초타 지지 토바타 미리카기 미세라 핀바토바르체유 ngari sa gui zum ri gyu ze le ri nyam ze len zo gi ri ze ta ma sha bu ta ri ze tang an xie xu ru kha zo ne lo kho mo ro te rin xiang ta chong de ta xin wa ta zo ba chong zo ta chong de te sung so da khan ta lo zha ta di gui jie su gyu de gyu nam jian ki ri ze che de ta zam chue jin de jin ne zo ge so gi mang pen che gu bi yu long ye ri qian che gu na cuo tian qi dong la zam bi wa ti mi ri kha ge mang cuo mi tian chi de la zam le qian ne mang cuo le gong zam tu na man pin sum cuo bi ri 给小弟学业国主十三八日我日社会总理규제레리냠제헨조기日제망平期通美森顿母体电送他日제期形式新部连板切的亚及日제来团板的团结内车기탄잠수시초바他罗子직진啊三种기人탄电板他自卫球吧都需电板切기日제잠去体外忙完团的人内了电内明那所用他人内了电内明那来用人内了电内
0: 汉藏塔尔杰就用完切的，第二次别我日云人跌垮他，不再突围偏见去，日再给读书立即不够用不是。三六一，狂乱南北朝鲜出不的你听的决定作为其他级别能才能过去后，日再面到南巴拉扎，三百加七分送错西溃败，我日社会总理就在来的娘子天早起，龙爱日再来团过去指令，年初学的是。
2: 喂，天呐，快去春节穿了休息。
3: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久呗。
2: 啊，第一。
3: 看叫你俩开发动荡，你不得参详。中国共产党开发动荡啥吧？哎，开发动荡，千万莫说这些。
2: 土豆三百，短距离控制，地内查。最多点别品种的朋友，地内塞。
3: 三角路滚对滚穷，三角去，胖子。
2: 三九路滚对滚穷，三九去胖子。三九路滚对滚穷，三九去美容。他的契机三十不等，全球龙城烟尘连空，全面龙城去。三个团队有三三九路相对立场，三九路滚对滚穷，心得是。三个姐，下面三九路滚对这边能整体，先行拿手。滚对三九路，他也讲出来，滚穷哪里来，去了不？
0: 三九根对根茎列整体，三九根对囊纤。这个那么错，他罗让给去牛街来不罗，同就罗东黑怎么进度？西边两天变叫来呢，我只能个是。这个这些就去得些菜哩，城西来问不啦？今朝特别菜送去人怕啦，他罗让给去牛街来不罗，同就罗东黑怎么进不的？接罗牛东下面女婿怎样罗罗，同就罗东先不哩？人故意我话穷也不是。 这些牛肌来里去配件的，让给去变成了配件顶头也别去，配件成本也不成个也不是。他罗宣图，让给去再就规避细菌和菌退，让领大部分偏在全部谈，再就冲着配件顶部菌虫，对吧？再就冲着细菌退，立即解决，牛肌冲着细菌切入桌外的规定特别不是。结果这些就去这有更苦味，明个了来里去配件去做那题。 不拆女丁拖动汤，长过了六天，爬了位，拖下井，忙把了再就规避市区军退团结团，来里去闺女三百零七多起来找我团队呢。这些女的来里去，所追开工去女把开进，俺为准备去呢，变着了口就也不听话了，让地皮变着了不再拖为拍进了军退闺女邻居营，谁去不是？三个月。
4: 这些季节天气，自动电表中国组装器龙安全装备，吃过这么多，铁锅器能对吸着，一线样进来呢，听解说，我就能吃。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안직 사야디 많이 배수르시네 야면에 나로 사야 야면에 치로 사야 콜로 다든데시라 데니 주셔다시 기 그것도 좀 어도야 야면에 지 결혼도 한다 배샤샤면 다 모두 다 같이 아 달랑가 직 다 도루라 망보직 직 교룡 붙이면은 양고 초주네
1: 레스야
0: 고 초면은 야 주 디즈 단다 콘도 결혼도 한다 디슈바 티좀 닦겠지 되잖아요 콜리슈 티캡제 소야리 시타 갸게슈는 슬는 띵위 있을기라
1: 노 레스기라
0: 근데 지링아에 버룰이야 공리 지리 아 팅에 나로리아 지 팅마르르 수는 야오요레스
1: 노 레스
0: 어디 디리기라 심니지
1: 아
0: 틱제 심니지 디리
1: 어 레스 레스
0: 어 근데 이 나로리아 근데 커투디는 기랑 좀 한데 디리셔 촐라죠 슉슉슉지 디리셔 기랑 좀 한데
1: 고
0: 교저지 교 따디세 갸게슈는 변신스라
1: 어 레세
0: 어디지야 디지르샤
1: 어 레세 따지나 나조 공개메지
0: 어
1: 치 커도디 임바체선 갸랑게 타도 교니 전부 요리 송고리 완라
0: 로
1: 교니 전부 요관 딩나 주는 규야 크리스 랑코르다 페제던 들로 완라 갸랑 어디 랑코르단단 그 곰시톤에 이내지 근지 텔이야 다 크리스 제비는 양 갸랑데 원고를 치토이나라
0: 따디 디르샤기라 치디 갸랑조 단단음 규 검시다 저와도 양 기랑주 답배샤샤는 지금 랑가 예용이야 단다 덥죠 시발 덥게 하소시 어디 간 단도 전에 기랑주 근데 직 사로 야면 그도 맞아지 야면은 즉 슉슌주제 자야스메
1: 벨
0: 딘제도네 안티 섭섭 슉슌부치고도
1: 야
0: 대야 라과도 야면은 지 단다 근데로 그러다 건도 슉첨부이네 야 기랑주 단다 디 아 뭐지 격제 슉첨부이네 디체용이기라 다디 지단에 체기라 모드라니 직전에 체 단도 정은에 슈브루요리
1: 아 레디데라
0: 좀 찾아지이나 노 다디 나로 단다 군이니 단다 컨델로레 레가다 다 군이니
1: 단데디시
0: 어 진우디 캡탄 듄이네레 다 페샤즈나 듄기 단다 치커도디네레 캡로 치커도네 군이 누비치 그리기나
1: 야
0: 캡로 누베 단다 치교교디네레 야 듄기 치교교네레 군이 누베 내가 제가 찍고 찍게 하는 게나
1: 레레스
0: 놀라 한데 슉슉슉지 디르샤기랑조 갸블로디 촐라줘야디 슉체르기나
1: 오르바기라
0: 어
1: 레세
0: 놀이라
1: 로 기랑 토제나 공개맵 상대양 나조 차조지기 대야 토스 두겐 기랑 잘레스나로나 차조 랭게랴 슈양량 나조 tanda tetong khana liya gila gita langko ki lula te liya sejina simpe ka yin kisi kira liya dinje ki tog jata ne tuy yubi na ane li chen tetong chewe gyurim na lo liya ngana zu kyu yin dikbi to liya kira ngi chwa di gu pe jang zu da joli nang gyo ka su yin la lo kuran ke shuya di di rishan gila langko liya jia zhuang fa lan pan sa shtuwa gila lo di lula jin siri rive gila di sejina ro na di ya gabi yin na dinja ki di ngumi gini ran di khanje yunas And that conchi junger lex kyura, tina lone than the tirisagila, tishurigla, takagishuna falam, fatina lolia, and a tons of truths of siyan, your nirigla, tons of in tanda, tishis, a hyanche, and almache, tesil on jojuri, that is tesil on joy negla, tichitan and loyas mendo, glans of dwalta, jigrita, yaman langachi, tix tuxa limina, quicki, and the colo. Tishori, kolutsu koluta jakterki tanda tishora anzu tanda losis. Oh, je vale kila.
0: City. Ti ti burulia ti loce yan tishido tane. Ti ti do kila. Kutzara ne koyu kila. Ti nyanga sabrisha.

0: ラディギラ。ラディギラ。レマチョクトより。レセ。ねディナロネガンダディショレギラ。うん。タンジョダンダジャルメ。うん。德国スラ。ロレセ。ディナロニアタンダタオダス。うん。ディナロディオヤゴレチュディ。
1: 제시론교다 배차전은 그 레고가 안다 저제 같이 교미 티셔츠
0: 숨주
1: 숨주성아 10주 어두스티어리
0: 어
1: 먼저한테 건도 주물로스 레우라야 디포룰이야 배차시는 뇌야디야 식지랑 디뇌 식 숙체드 뇌이나 디 갑잔로 없는 같이 그랬으나 양디 디체시르다 지 나로리아단다 치리쇼루리 다음에 계획하시는 후 배차시는 나로 건지다 디게차상로 디시로 잡도 차루
0: 아 네네
1: 인지민지 주제야 이렇게 좀 지르셔야 디 어 단단한 주 뉴드 전에 주제고 유미 디게지 돼야 그래
0: 소소
1: 양담도나
0: 돼야 지지
1: 그래서 양도이시 그래서 디요 말에 되시 제가 맹교
0: 아 네세
1: 근데 다른 요 건셔야 된다 디 어 주디 가라에서는 이땀
0: 채
1: 좀 커도 루선다
0: 아 커도 루
1: 그거 찾아 어 디 참교 지르기나
0: 지지 네세
1: 근데 디나로레 단단한 주 단다 다 계획은 벤츠 바우마 시랄 로호 주주 주디네 로호 단데 제지 참결샤 양 벤츠 바우마네 양 기금 딘데셔리 딘짐 진양 추테오리
0: 아 네 주마티브네 달랑코르 딱젠리아 마자레 양 디케바요리 바그 그 차긴로 우르벨라
1: 지
0: 어디 마자임바
1: 지
0: 로로네
1: 딘짐 진양 추제체 디마제네 베지르단셔리
0: 아 네스네세 로로 길란타제나 길라게 소야 체비네 탄당아나주 타 탄데 피주넘시 차와사부디 제윤투선바 탄데 추티야게 지주게네 쉬빈 쉬뻥들
1: 말이야
0: 어디 다군텔이야 키시 양디 근쇼브다디 제 체베스 체비는 안 나줘야 추디다 파수티 와탐서유바
1: 아니
0: 추디야 만나주는 그다 키시 수수 냠소 하나리아 친제 냠소 제가 친바 차샤비네 디 통지 가리아 디 응그디게 치샤유바 수수 키시 시토비는 저 말에 이제 제토비는 토비 키시 모토바 차샤비네 인지 랑코냠스나 니리아 세브치 근디슈바
1: 是吧？跟跟这需要的，俺开钱不是多光。那里，他第一道里去了，确定呢，可能呢，卡塞维安等等，就都包些，也门。是是是。就跟这，听这个了呀，这个叔叔提前呢，要不都去了。哦，是吧？对。他这提前去了，等等，就落到，第二波路里啊，开开了，等等，机械学里去了。嗯嗯。第二波路开，学学的，第二下去了。他第一呢，啊。
0: 落地呢，弄少一点啦。哦，嘞嘞。我看是呢，应急过了点子，地球嘛啦，马拉点子。是是是。他那样子，初期间的吧。初期间的看来是呢，人应急嘛啦，别下去呢，他这过了交过几年，过去学一下教过了。哦，过他这话也有不是吧？是。俺弟弟是地差的，看到了不嘞？弄什么？嗯，弄什么？像俺做他看到弄什么？干的，嗯，初在里呢，俺们可以讲过了，像熟悉不熟悉。 对对，是那么哩，侬觉得人性个呀，蛮子。差远吧。哦，真的开始不就哩个？哦，类似类似。俺觉得，第一样的是光头哩。哦。现在大家呢？听给送个图案咯，类似个啦。是。咯，他是俺那组里先就这把，刚起咱们前面都你，给俺那组他的，但俺那块大军是为了先的俺那组，三年级三不包养了呀，需要进俺那组，那么久的，给俺组他的。 我们这里先准备个人拿落来，其他人也讨价打定，这开始有把车下边那里，人生密码，其实我就是古谈感恩的托梁。我这里先推动修一万，里先哪里啊？其他人给同内地个，那么配件，我就打着来那个皮胶给修银了。 是吧？给了，
1: 老给了，
0: 老老的在客气，我那做退休的金白天的。

0: 판다니 비친키 추즈 주부다다시
1: 디카르니
2: 디카르니
1: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대개 롱치이
3: 점종탕 롱친 대화
4: 점종탕 롱친 대화
3: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 되지 디네치 워마 숙리 마르신토 미지 잉리 대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구제 되모디 생캔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롱친 대화라
5: 점종탕 롱친 대화
6: 자자단

지식 수기 유바 마신비 샘낭 낭자 하장 첨부 기회나 내기장 초도 귀신 락다 지독 제로 내기 지식 매바 신기 날씨 마코웨 내랑 랩도 최네 도세 깨질 마시기 바도 깨주로 오줄 기틀낭 푸주 대주 수기 내기 마마 엘라르 단자 휴바티 콩라 단수 당와라 소 내기 제배 장애 텐소 내랑기 신기 휴 내기 농된 신치 심낭 농규 첨부 기나야 티지 내기 자주 텔라 릭주 동용와 팅 직장 챙기 민두라 로라 머퍼바 중세 중나 남싱 중에 깔랑 지기 티투 내당 제미 조켄 조다니 유발리 징니 마첸기 보무 임바 민라 마자 워싱턴 서베 미리 낙부만 식다 직슈니 벨 서베 셰키 나게 식 임바티니 셰키 쯔짜식 시 마제 네기 락데 튼 세워도니 네기 지시 창마 줍기 네랑 속부 탕라 시슈 치와다 신뒤당 톤뒤 치와 마세 진제라 삼로 마당와 포모티라 강다 락다 지주로 쪼에나 포모티 네기 뚜므차라 직네 네라 쯔바 체메피 네랑 롬심 치라 랑시 차신 타나 긍동 렉동 체그 중나야 랑기 때로 공참 떼내 줘 마뇨 네초 닝캉 수이트기 난투 박센 지와다 꽉피 탁바 착슈 소와 지코르식바 잠못한 자디 디만라 또 때로와지 제네 뒤기슈 김제 텐즈 밀라 장남 부자면 매치바 네기 락바네 세 사와 마세 칼라 년부 네랑 치치 제도 죽기슈 닝식라 자디 디만 침부시기 네기 락바네 주마 주직 초아디 뉴로니도 쳔네송 차디 디마르티 로고치왕 인시티 닌식 마친라기 색살점 임베 지구르 침부식 네즈 초아디 싱풍기 파도 겸네 장타 세베 제송이라 규버 체메 바셔주 차디 디마르티라양 체바 틴저식 포 유민 메시 차디 끝이 젠키 밀림뇨 미서 차찬 수규르 가슈치 네랑 메토 뚜비 롱투 대이 공아 최와 주주로 신투가 네기 마자르 네랑 공아 최와 조와 인시 마미 신장 네기 라니 골모르 자르티 살라샤니 자주기 최도 외부 골모식 최도 주주 다 땜바 잠기 마제 람신 하쿠기다 계시 뜻이야네 네줄 공아식 네시 공아 켄네 개와 이나 공아 책기 리지 네기 마자르 락다 지기 추봉 작세 리마탕 다소세 따라탕 태도 나공 오마조세 바라제 대다 창마 마자당 얘기 제모 침미 제사인 오마조 켄기 오마조급 녜츠 락바 밤이 류라 창도 주바나 녜랑 차나 기왕키 밤이 류기 가설 락바 창삼지 제베 밤은디 식버스네 중매 시기 접둔 지기도 이슈 총갈라 체지 지규테니 니라 루이 침슈기 차와식제 콘츠의 차와 지식 제방의 김신경 나와 기배 응추 티리라 니랑 하장 가부유라 학마도 니초 카로 뒤칠 미겐바츠 니다 마자르 니엠바츠지자 디키슈 니초 미겐바츠 레카르 과기 망부스나야 니초니 나와 신투기 가브리콩 남비에 니자라야 치심 제자 타바당 근줌 깜부 주바소아 체도 주바다. 가브리 타동 김퓨 땡키 세나 틱베 네자 다도 주기. 네기장 신기 레모 체디 우수 기기 요자. 네랑 모마 테다르 칠라 주와 식민다. 추구 신다 능신 남마세 공네 치춥 낭랑디 우수기 낭도 락다 지식 루 유민라 단뒤기 찬나 침부 틴자랑 용기메. 마자당 네니 토초 찬염시 다와 듄비에 차둡 체외 체주식라 파르캄 와기 도게 땡두 나중 부모니 대유보다 로나 개구잠다 순베 부모 겐바 테이 셔지 싱나 신도 낙징 대이 고라 주쪽이 빠져 좁잠 좁잠 강사되네 겐비 카산 지소르당 자월 나와티니 마자 워싱턴 김바다 로나 출라 순잠기 부모 충와 롱와 임바 셔지 동달 깔라 자루세포 술루 임바테니 네인
ngayngi shokyu mechung chekbe yingla tsui ne yunayang. Mirin war nyomne zendu mebar kurbe. Jutro tang shenglo kangchung tu chekshinde. Tine ngayki chimzi tenpi kazan jisor tang jawe ma zay jazub tenzo chekbar jutu. Pomote tongmar chekdu mechukyang. Jesu go gursung. Yinayang gil gilin shibadar teyikyang chimzi ngayki jalo chekbar yongne. Ja tsumpu jik chek tsarzamla tib yaane gima tuto tu pipe mato, ngayki jalo shumi tu zhuwa ngay. Ngayki rogda xianxing ni belsi bwebe kitiri. Tini gaxin kwaqla lelu chiwe mitabki shuasu ngaykyur gawali, ngaytang nyamdu kansar zhugimhi. Ngayki tapsi yugu tila ngayki lagda limnayang, tini lenxin mongla tatun yakwishik zhungimindu. Gabri ti lupur chongjang yaajin, zhuwaani lu yung chukchu dalla. Tene laryang lozi chikrimki zhukpur dede, chachiwishik zinzi yueba darchi. Te tedar chetun chi yin neki mishin yang. Ne rang kongchu langne mutu lebar mendube tila nidung catakju tingri tangzi. Te ya langdi gyongshechik chihin nale hongzha rinyi raji mitabki panir songne laryang nyene dupri. Ngeni ngewe dubla yitan chebe kikendi shane maza tsuewar zhugu tukishu. Nasu chetu ki detun nazo miki lamtu sel hamir chala. Kusimla wenang mebe nimu tenzur, ngeki lemi tetu cheba titala chitin chitu gyesim hajan chimbu gigitu. Kongdu lengene senshi nawa tini, eri wenlong zomkema Helen Keller ki rangnam zomru ki toane zambe zemchung rinche, ngeki tsuwe namtar shiba pyono ne pyoge du pöpgyurtang zumji yangdun che shubati liu tangputri. Sengilinge tingdi li zen pyu simbayin, li zen zhechudan zhechun nangkeni genyang lari, tenge shudin jago.

참대이 능나 주진진키 지디 톨 천민리야 기사 디기라스티 남바 공개 지진고나 샤핑종롱 천년 천리 공기 우치 남랭케다 게라 남랭게리아 참지 슈구이 아 튜균이나 진지 때문에 미지경 사마수사지 소수 카발리아 지부타 캉바괴네 니와탄 럭도 카발리아 고코와 종원리아 십시 미지부타 닌다 토나리아 기지슈규 뇽뇽인바 티네 체규 치슈기 미규 아 미규 미식도 조류 튜몽기 기지미부타 비리 하장뇽와탄 개와윤나 잼다 코나인바타 핀수 밀라 민가오에 아 예업도이나 균수와 라소바 벤주티에 수수랑초 집례 편주 이치미 집타 내튼 체치 튜모토 추메 체네 탁추마 체바 파르브 가교 아 심체 라소바 토고미 제바 균도 튼다 충충기 제도 카츠 좁규메바 제바소 냉아나 제 초에나리아 방고야기 내주식 리센스 그런기 뇽와 탄 토난베 내주디다 지난제 먼저야 냠주난시 토체나 주고인라 로르웨 푸춘스 티나바 공에이나 길라 캄상 쿠레카소 타릴루셰디 르구슈제 파유남릴리아 유베 초부초모 렌게탄 뷴치 용리아 뷰긴이 로게 륜주네 아 이기디 뷰빈인 스티난샤 체밀리아 르메스 티나바 공에이나 길라 캄상 얀당아바샤소 Kuyu Sungge Nyansu, Zhangjia Sima Pabdu, Zindian Lhamu Chenchung, Zewe Yincho Lhamu, Xianle Lothe Masho, Zizho Puchung Dala, Zewe Sizho Nantan, Sichinasha. Lo Kongke Yinele, Kurangki Nyongwa Dengan Zonyam Ju Namba Tachena, Shuguyin, Jigi Ponyas Chimilaya Kuyu Namba Kongke Yinna, Kangye Chibi Gopsu, Samlu Kuyangbo Dangne, Kangye Ti Jigboya Samdangne, Me Debaya, Samlu Cho Yongne, Damba Yinna Simmi Giba Tizamke Yungkumari, Nye Dida Chigyu, Kirantuya Tu Gyungtu, Simba Sambutan, Samlu Kuyangbo Chushik, Kangye Chibi Gopsu, Kangye Ti Jigboya Samdangje Mushuba, Cho Yong Ne Ne Zuliya Samdamba Yina Simi Giwa Ya Nyongdu Zhobe Hao Jiangki Pienpo Du Sichi Nansha Lo Chi Ki Ponyala Kirangki Choye Naliya Nandan Dingan Zoya Nyamchi Nambale Toche Nang Tangranji Ngana Tzu Gange Tang Pachila Sokpa Chepe Gopso Tang Tong Ma Yina Susu Gange Tang Pachila Sokpe Jukje Tiliya Tang Lin Chia Ki Samba Chi Goyop Tang Tang Lin Chia Chabe Chukwa Yina Kirangliya Ki Pachila Tang Nyamnyi Dinti Yong Ya Ki Nyongwa Di Chokdom Nang 在云南军方给主给托呢，让其他人给云南三路借用了呀，但是啊，对呢，军都就要给印度尼不那样的，给钱不是生给了。 成名了呀！雨后的彩虹是天南吧？我爱那开心一年，这位娘婆娘总是天南吧？我爱那开心一年，这位娘婆娘总给了呀，怎么只学个音？有钱让了王位，让我们他们这所所用位，对不？没几多正面几点没有的，绿的心气用位，让我越是天南下当然，我那最应那这个啊。 心胸坦坦的心呢啊，所以呢，老康别到我心中吧，也能看上了呀，自己种种的，你得不值了啊，看上去错的那来的心，给不起用，是不是？陈明丽呀，还是很他爱他是天南吧，光爱呢，心气路线的，愿意呢，加入，给三种丢了，可能呀，不愿意，光谈的，我这里呀，也是天南下了。

나나 최최밀리아 충칠라스티남바 공에이나 팡알라 팡라 리체임시 죽지레야 예수 게게트란 키라리아 고다 예수이네 쇼인스티난샤 너 나나 최 리첸리아 링게게 님남바 더체난 슈규만시 리첸디이나 닌다기 쇼베 추추추탄 체가네 추추 중립팔리아 대통 유베 링게네 뒤돌리아 리첸나리아 피나로나 쇼인라

yin suna, ane ngay zui ba dini la, labo dam ni jaya gui, riwa duyan chogu yu ba guti, nang duyan shuwa yin si. Ta di, zu kari sikyu arse suna, tuigin mi gui ba nang duya, ane lekung yin nari yana gongsi ki, ngay zui kenja shaya ta hachang ki kachin bu yin ba. Ti nana yi, ngay zui kenja siya di, yi hachang ki kachin bu yin ba. Ti nana yi, ngay zui kenja siya di, yi togi ngay zui kenja liya, koku gui ba dini jiri shiya si. Toma ya kyobe shing wadu shubi yinsu na cincay gongsi jiga nangdu ya laga chiga cincay kurangi laga di ani todamdang ya na si zingi laga din jiga lene togi laga chayari shas. Lemi goya ki ani ngay zui kenja shaabaya jila ani dawa mirang wadu ki ani laja di gomo chigdoan dunga chushitama chayche kajay chayabdaan ani chuyun shaaya ki tuyga dini ani loji yinba tanti longu mambu jiga ngay na suansan laja mambu yinba daan 가르스라니 소소 내가 지야디 더거지 아니 깔아든 제 매버든 제 제자스 아니 예수 견제 뒤가 어디 로지 이마든 제 지로 니 돈데 매 집실에 더원 니베 집어 지냐 아니 예수 견제들 나더 제베 지라야 아니 로지 인소나 지로 니 돈 겸에 주영할이 더원 니베 집어 니기 버루야 아니 예수 견제디 나더 지기 예장 예수 견제 뒤제디 장변 지라야 아니 공스당 예수 버디 니기 버두야 아니 예수 견제 살바 샤 매버체 이내래 공시당 내주베디니 편주의 아니 메린 중재 무튜 그랑글레게 레네 디토도 열래가 지하기 최린 중재 라다르 제베디니 제샤스 지론이 돈 게메 중앙에 따와 구베 주두야 아니 그랑글레가 제제다 니돈 중앙에 따와 니베 나도 레게 뒤인장구 유내래 지론이 돈 게메 중앙에 따와 니베 내가 주 켄게 자 메베체 지론이 돈 게메 중앙에 따와 구베 보도야 아니 레가 제 지론이 돈 게메 중앙에 다와 구별주도야 아니 공시 갖고 있다니 장가게 만드니 버려야 아니 내주에 견자 최대한 제하다니 내내 내수 돼야 된 적이 삼로당부터 아니 매진 주부들이 제시하세 아니 주대야 아니 장가게 뭐 그런 게 내주에 미리 줄인 동지 의원회가 야나 아니 내주에 내주에 주 있을 거 봐 어디야 동지기 제시 시제 아니 주시대 편집 받아야 아니 줄인 당 주부 주도 된 적이 제시하세 아니 그런 게야 가수야 장가게 뭐 그런 게 내주 동지 의원회가 봐 제시 취약이 난된 조디 카레스스나 아니 동지 의원회가 기야 아니 공시 가끔 뭐 뒤니기 지금 이 돈 때문에 중앙에 더 니번에 손 아니 무튜도 아니 이도 내주 견자 샤메버체 고랑 내주 견자 짱번에 손 더 미는 거리 라자게 담니 체제 고랑 친이 다시 돈 두게 시비 담바 제고야기 저한테 진짜 되셔서 안 돼야 아니 안주 중앙에만 지든지 흑기 제외기 동지기 제집나 야나 아니 만든 도시에게 지금 경연의 시합이 인수나 담어디 아니 내주에 미리 동지 우연 향강기야 동지 제배 질러야 돼야 매주에 뭐 좀 봐 인수나 아니 총 이게 미만 증강을 제초기 여배든 저기 아니 고림든 저지 그릭 제외할스 이내래 아니 내주에 미리 꼴기 교식인 봐 인수나 되기 저외 졸업다 야나 저외 고림디 가려야수수나 태가를 증강을 노초금 해봐 딩간 주중화 미만 주린 계곡이 제외기 땜벽이 난도야 아니 미디엔 동주 조당 디하장기 개침부 임바다야나 내주에베 저외 기변 순급 체다 내주에베 다 가수레 소수 체 망시기 조외 망시디 순급 체 인장 그런 믹스에기 제는 그 난도야 또제니 미디엔 동주 우연 향강기 아니 내주에베 왕자 순급 체기 심각하게 지금 요아레스 체상 아니 아주 내주 주다야나 미디엔 주기 디타우주 체기 동주 경면의 친 아니 동주 때 매주 매번 인수나 제팀기 땜비 시순지 아니 미만 증강하디 동지기 제르디 치료치야 하던 적이 저 어떤 적이 와레스 이내래 아니 통말 드래그 그림디 카레스 수나 미주엔 동지 우연 향가마 시시디엔 그 그림디 이제 제샤스 딘제 인지 잠바 아니 미주엔 동지 우연 향가 그런라야 침다 컨디스 제버레스 수나 동지 컨디스 제버레스 수나 아니 공스 가금 뭐 디니기 아니 그런 미주엔 동지 우연 향가 기저와 제제 아니 라보기 담니기 파티에 kor chiji dan nidong sumgya nishitamba chukwebe ani jeta dangba dinda jirishasa. Ta di nandu ya damni changkaga mokurangki ya ngaychui dumchi uyan hangala pa duenbe riwa di damni ki labo ni mesun chini dan shidong chukya shibitamba re. Inayla chukshuti ani jetimki dumchi chaya ki ngui katangde karayasa suna chiji dan nidong sumgya nishitamba ya ani gyabdiwa chayba dinda jirishasa. Ta di tokuya ki gyumzayn karayinbe korda ya ni chukshuti rishishin lenge zola murushuk yinsa. 내주 동지 우연 향강기 동지기 제자 당변 질러야 아니 그런 공식 뒤니기 동지 우연 향강기
제점 땅배 죽제대 안에 이 말은 붙이 침간을 봐 슈득 체디 슈득 기지외난도 가르치고 할 수는 아니 아 라보기 밝게 달라보기 가르쳐 그러나 봐 제로 주의하게 치지다 니돈 숨냐 유시다 맞대 좀 먹어야기 아니 침다 제로스 돼야 아니 대야 침다 된제기 제로스 저것도 못해야 아니 시림이만 침간기디 가수래 저것디 따다 되게 매버든 제라 된제 아니 아니 돌아버든 제 제자세 저것대 아니 갑표 체험해버든 제 제자세 아니 대야 양디 이 말하면 제제 결심단 된제기 저것도 못된 제기 아니 조단이 유아레스 된제 수원자 아니 아 조슈대 그런 공식 니기 디 미케대 아니 라보기 담니기 아니 발제기 책임이 지지단 이동 숨자 니시던 바 제구야기 이제 제삼당 바 침묵이 주제 돼야 아니 침묵이 니버 튀는 게 여자 아니디 우리 제고 캐버든 제시자 든지 제시자스 아니 진짜 윤디 잠바야 아니 다 지주에 담보 돼야 아니 갑교마 좀 붙이 아니 주셔대 결십 제제 대야 갑교마도 붙은 제시 손상 공시 뒤니 믿게 참가게 뭐 고난을 양 우리 제고 그 여바 손상 아니 대야 안주 주시 뒤니기 내가 다나 침 딘제기 쪼야기 금쟁 근데지가 토요할세 모르 쉬번 인수나 토마야 딘난도야 안주야 가수래 빵다 뚜냐기 의견세야 줘 빵다 뚜냐기 의견세야 돼 가르치고 할 수수나 계시 믿겠다 공시 버릇도 내주 견제 은하 이토기 내주 견제 여부채 아니 주시대 지단기 안주 균쟁기 삼주다 하나 균쟁기 균쟁기 초에 균시도 부인 번 인수나 은대야 아니 이토기 내주 견제 유배는 줄 지라야 아니 이토기 내주 견제 짱배 지라 더동에 이도경 예수 견디 잡아야 돼. 하장기 레 러브지다 야나 하장기 가르쳐 답디 보든 대신 손상 이 개세 이도경 예수 견디 잡는 분이 손 뒤 죽제 뒤 답지 답니기 안 라지든 대 제 그거 예상 아니 뒤기 빵다 대 자주 쉬고 왔어. 빵다 가래 자주 제 그거 유아래서 손아 이도경 예수 견디 미샤야 뒤 예수의 뭐 뒤니기 간순에 마샤 이미기 가르래 빵다 다 야나 자주 쉬고 유아래서 또 뒤 가르쳐 그 왔으나 아니 예수 뭐 개세 내가 꾸년기 내공 드니 다양한 공식 드니기 군이 버루도 내주 견디 샤야기 저것도 내려 아니 미끄 드니기 강 내주 견디 샤기 면서 야나 내주 견디 샤고스 칸에 샤년 인시 내려 아니 카야서 마부지 제야나 뒤주 매 샤기 이제 근제 마부지 제제 이토기 내주 견디 도도 민당 먹어 봐 진제 제바 인소나 데미유 가라서 수는 주셔대양 제진기 남대 신제 코로나야 덤니기 라자라야기 진제기 그놈 냐버든지 오케이 옆다는 그놈 마롱베 그놈 진짜 예식을 봐. 오 진짜 코난기 깐스네 예주 견제 미샤야 당하는 예주 견제 다도 민다 먹여야 진짜 기 예주 옆에 자제 투바 인수나 아니 담니기 라제 고고야 말했어. 계속 진짜 기 예주 매버 인수나 아니 예주 견제 미셔 샤 매버기 주제 진짜 튀어야 돼 그랬어. 아니 믿겨게 레고 진기 레게 주도야 섭섭 맞아봐. 야나 레가 그냥 기 내가 진약이 미디 아니 카야서 마부제자 아니 레네레 칠비다야 진제기 치도 내주 견제 마셔야다 하나 내주 견제 마셔버 인수나 내주배 침리기 교환 손접 침 투기 맵다 하나 아니 내주배 치저에 아니 왕자 손접 치기 매자 아니 내주 견제 샤야다 라버도 콘도 쉬브나 신체제 이것도 내주 견제 샤야디 하장기 개진 부지리스 진제 윤지 잠바 아니 내주 재정민 나도 약할수에 난주 이도경 내주 견디 자야 돼야 화장기 도난다 야나 침기야 니때비 내부 재활에서 계시 이도경 내주 견디 시험해 봐 인수나 내가 제제 더워 직 친제 대동 내주 시험해 봐 이도경 내주 견디 시험해 봐 인수나 더워 미래 노래 제제 되기 라제 담니 제고 고유배 된제기 땜비 요하레스 당 안주 다래 그 규시 디니다 손제 제압 인수나 규시 디니기 쪼바 요야다 야나 줄링기 시저부디 가르레스수나 아 이도경 내주 견디 로지 샤조디 퇴제 팀별 질러야 아니 무튜도 이도경 예수의 견제 샤메바다야나 무튜도 아니 레수바 디니기 깐순의 이도경 예수의 샤바 딘제 마인바 인수나 미끈겐 디젠 디니기 예수의 발라야 아니 덤니기 라보 제국을 알았어 다 뒤에 아니 조 딘제 제 고약이 금센당 야나 디니 제 고약이 아니 침묵이 시진사 가라였었으나 예수의 꼴기 중화미만 지른 계급기 견제 제림사 다 아주 뒤에 예수의 견제 제림사 내주에 받아야는 견제 시작했다. 디니기 저와의 교기 안중한 만지된 계급이 재림지가 됐어. 아니 디니기 된제 계주 견입에 참바 담배 난도야 아니 댐비 제압단 저와의 알았어. 딘 난도야 댐비 견제 시작할 수 있었으나 미주인 견 디젠 디니기 렘이 교제 제 번에 송대 아니
다와지 개업단 야나 로직 말륜베 버츠도 야 아니

조진 준서 디링키 계산에 돌리지 나리아 지리시비 낭텐 최장 시찬소 디링니 징키 십지 친구 낭힌 예준라탕 부산점들 같이 조진 준서 휴대자고

0: 미리기 롱오동자 투메 루규토 치 응음지 딘베 루규닝아 잠유 중국 공전다 5년에 롱오게탄 주메가 코르웨 딘지 속진토 지급 수지 시진핑기 송셰 개제나네 랑제당 균용웨 외동초웨 루규기 럼프로 투즈스메 치제나와 단칩지 랑제당 키 토다 파르숨토 중국 미마라 디기 준바타 중화 미리 갸다 용웨 통메 섬든타 긴치딘 송체네 되베 좀제 라부치타러 초드 네피나네 뒤럽사베 중국 공전 등미 용러 티웨 랑도가 통메 섬든타 긴지 라렌 따라와타 티웨 로딘 규르메가 듄도 규괴베 제구 야나와제 로 갸타 주메가 이신 녀와 케세타 간에 장세 체베 당타 미만기 차샤 균체 메바라 게카네 게가사베 초스규유 중국 미만기 듄람타 레왕러 자웨 차네 균도 당와타 중화 미리 갸다르 러부치 문규르 체베 줄람 양타 되바 마크스 링로기 순슈 친봉원바 점링키 루규 피림러 슈긴 띵섭케바 톱탄 덴베 중국 공전단 주바제 지급 수지 시진핑키 루규기 통계 양보르데네 초응예테네 랑레단키 로갸탄 주메가 이진 베트브 르메 체네 되베 좀제 러부치르 초돔 띵섭나예 초응예테기 초돔디 당키 중국 미만타 중화 미시 마크스 링로 미리 야튼 차샤 마크스 링로기 시단 주교원제기 태표에 로규 정신기 레기를 개시 딩섭체 유바마세 더동 중국 공전단타 중국 미만타 중화 미리 와르키 저와타 중국 공전단타 마크스 링로타 점링키 지초 링로타 미리기 지초 피게제 와르키 저와양천에 중국 공전단키 로갸탄 주민아 이진 베트체베 로규기 딘치타 리베 슝로기 딘치 랑랭키 딘치제 냠토체예 당키 미만기 내치디 거두 체면양네 중국 캐주기 지초 링로기 줄람사드타 타균 치베트 나츠 중국 공전단키 미만기 내치디 되베 좀제 러부치르 로규기 튜닝타 점링키 튜닝 딘트타 중국 공전단니 럽치와타 시치탄 딘바 yang ta bu jie ge dang xi yin ba mei mei yin tuan ti wei se bu do tu lo jia tan ju mei ai ren sa ji ta zu ju ge ju tu ru sa bu jie ge la lian qin bu chu dang ki mi ma ge ne chi di chung zhe to bian a sa de tan ta yong qie bie zhong gu lu ge ting zhi jin qi zuo lan ni zhong hua mi ji jia da le bu qi ngun yu qie bie yang ta bie zuo lan ba xi di yin bie zhong gu ge pu ta tu ru ge le bian tan tun xin mi ma mang cuo ge zi gu ta ge biao to bie
1: 중국 미망라 대기 준토블라 점링 투몽 폐제를 구디 동토비 중국 로기 팅랩진키 서두 제반이 미리 팅랩진키 초수 규비 조람사바타 미리기 시베키 나바사바시시 나주 계급 톱친족 준타 미리 깨달아 용의 양신 자치위 조람인라 중국 미리 야튼타 진념 침비 점링 투녀의 제비 동미키 조람시장 임시 하바르토 튀럽사바르리바네 송 장레당키 지용 니 로라창리 로규기랑도 등진체비 리베숑루탄랑린테 균체메바라 사드위탄 세계총리 중국로기팅랩진의 중재토비앙 구이디탄 야지당우탄 우주가드위탄 초용리 조진 지도준비 로규기랭긴 리그룹체바 로자니베베더 미체기 양람사베 고약부주부제체니 계급톱진주준탄 미리자다르 용의 차샤라부치 치 대외 퇴구창위 남룩기 개린탄 대외 사신딘비 무이비멍시 대외 랑도기 삼베 도표제 코덴체규 다자 중국 미망기 정리기 레왕 정리기 라도 담보로 송유베 중화 미리 깨달아 라부지 콤답 수시기 장 곡탑미라 중국 체주기 지조 정록기 차차라 양 계급기 배 발신유 중국 로기 팅랩진기 폐제 조신비 계급카 팅랩진의 규비 탑람 야치리 땅와소 랑리 땅 디니 콜라치부로 슈긴 침부 대비 점링키 시중 땅 체슈소 규류 중국 공제당기 중재타 리기니 로규 정신 덴바시 임바마세 타동 점링 정신 덴바시 장인 치제기 개원시기 중국 로기 팅랩진기 최십탄 중재기 점링 팅랩진기 로규 태별토 샤조기 천지 수념 퇴부구이니 콜라시비 폐제를 유린기 장초 구슈 내신 유비 문진 체부시 지겹수지 시진핑기 니세낭둔 중국 공제당기 로 야탄 주민아이 외동바로의 로규니 민남 뽑아지 외부시기나 양 나츠 나제 킹지 미치바탕 듄규치 콤삼 띠니 조미니 장람사바라 땅기 외동초의 루규탕 중재 라부치 춘니 이지탕 뚜표 드린체디 미마라 탐부르 띠니 루규치 차샤 라부치 뛰고 나츠 표중키 육린 사바피니 루규치 외동 사바뚜 통이기 생략이 공로 나부치 신초바티니 띵디 주된 조의 지라지비 낭세낭 미마 니리 차바르 칸키 제담 킨지 비베 제담 고지투 땅키 미마 기니 티티 베타 플레미 체네 중제 라부치 뛰유 지크베 지급 수지 시진핑 키 중국 공제당 운인의 롱어자 당 주민과 코르웨 댄티 초진 토낭웨 송시 키진 롭정 당 라드르 치베 코르 니르십 티시
2: 락도 카바 뇨고시 디디네 시타 계급 섬류 다 룬주기 커섭이 락도 카바 기 공제 티웨키 레니 칸르 펩시 계급 기 커섭 게지 정 롱주 체처 토시러 워르나케 조교 당 켄친 정신러 월 시동 계기 니시 조교 시브제 남투 중국 디팅 기 레니르 펩메 루진 능조
0: 중국 디팅 기 윤지 락도 카바 城西 야게라 딘자 유라 서장 코게디 카바르타 안가 마웨 레취치라 슝길 인제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르 시처 카바르타 제기야 르지치리 지거 지처 양탁비 시드니에 지기 다와 사디엔 주보탄 락다르체네 지조 링루 팅럽 지엔키 편종 살바 주둥 후다 지그 龙爷人，我这社会总理拒绝来人，你们这天做起，托他派出所，密码电话人，别来给端出，他用钱的，是人给托他唐伯的军队按决的，云南检查，那么今天人来忙片写不写呢？日子中这我这忙错他，这这托他，没人看给米色了，偏不托他签约。 我这社会总理拒绝来人，你们这天做起，日子打满下不谈，日子档案写不出如何做呢？路口马路特定香塘、床垫塘、新木塘、竹坡、床座塘、床垫、特送索达康塘、罗扎塘、地轨街所有的云南建起日子车墩塘，咱们去针对人力作战所以盲片吃过别月。龙岩人，全球过那错天，启动黑站别话题，每日看给盲错每天吃顿黑站的吃呢，盲错了广场图，那么偏送错别人力。
3: 给相对学院。国组十三八日，我这社会总理拒绝来人，你们这天做起，日在盲品去通麦森顿，母体电送他，日在去刑事新部连班。

0: Chedi, Yaji Rizele Tumbara, Tunjin Chiki, Tanzamsu, Shizubata, Lozijik Jimna, Sarzumki, Rinta, Dimbata, Zue Chuba, Dushu Dimbajeki, Rize Zamchu, Tue Mawa Dundi, Rinela Dene, Mina Sogyonta, Rinela Dene, Mina Legio, Rinela Dene, Tanzam Targejo Yonwar Chedi, Turub Sabi, Nari, Yunjin De Quetta, Buse Toe Pigeti, Rizegi Dushu, Liki Bugu Imbri.
1: 生日夜，狂热南北区新出不点的天地酒店作为其他级别能才能过去后，日节免到南巴拉扎，三百加七分送错，西亏呗。我里社会总理举在来的年纪很早起，龙爱日节来天过去吉林，年就学不提示。
2: 喂，天呐，快出去接穿了休息啊！
3: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举呗。
2: 啊，第一。
3: 看叫你俩卡巴东大，你不得参详。
4: 中国古筝界卡巴东大萨瓦，哎，卡巴东大，全外我说的是。
5: 泉州三边，平江界喷酒，地南山。
4: 三九路滚对滚穷，三九去，胖子。
5: 三九路滚对滚穷，三九去，
4: 美龙。他的开机三十不得力，平江龙城烟尘烈火，全外龙城去。 三九路滚对滚穷，三九路滚对滚穷，心不得心。
0: 三个月，想了三九路滚对这边能怎地，心心难受。
4: 滚对三九路，他也讲出来，滚穷努力来，欠了半。
0: 三九路滚对滚穷来怎地，三九路滚对难前。
6: 生个那么错，他路让街去牛街来不如同桌路东黑怎么行动？西边人听边角来呢，我们就能个这。
7: 这个这些就去得些车辆，城西来安排了。今朝特别去送去人牌了，他路让街去牛街来不如同桌路东黑怎么行不得？接了你东下面女婿这样路，同桌路东行不得？人故意我话穷也不是。这些牛街来的去偏街来，让街去边角来偏街点头也别去，偏角上不安排，穿个也不是。
6: 他路前头让街去再去规避市区卡军队，六零打不呢，偏在全部谈，再去冲着偏街顶部军冲突吧，再去冲着军队立地接机，牛街冲着西军切入中瓦的规地突击不是，结果这些狙击队有跟过来，明个了，来里去偏街去做那天，不拆牛顶拖动趟长过路段跑路，拖下进，忙把了再去规避市区军队团结团，来里去军队三百人民心多起来抓瓦团队呢。 这些牛街来的去，苏州铁矿区牛百块钱，二位准备去呢。边角路口就也不穷完了，人地皮边角路不再拖配件了，军队军队凝聚营，谢绝不是。生了夜，这些季节抗起，最多点别中国组军去龙安镇军二百七十块战斗，铁锅去能对西边一线洋进来呢，听解说，我就能是。
0: 生个那么错，你先看电视机给看起，最多点别中国组军去龙安镇军二百七十块站内，龙安镇军二百人最多点别中国组军了，却用内规定单位及冷却他，密切做内两件，来这开间接卡塞团员，吃过那年些钱团。习近平去突入三边中国开局去几所人路去广播组织的去把他，习近平去吉冈西北去广播却用内冷连到啊，人文出单，新闻日来他为多些点播组把他冷连到啊。 内面他亲自谈团吧，请大家接一个呢，帮助工作确认内团结吧。天在脱雪他，天在你们这种内车都去吧。也看西北冷路马拉，退过长途东就跟送的去吧。团里给出这里这一趟，帮助工作也看松江，那么些军队了，卡带交不接了，进动去吧。天用东他，帮助用车，我将解决。潘女接了团结的规定动物，帮助工作给各追他，也看马拉，立够了军队规定定时动物。 边角塘制作批件却用来降到确实有点高速动物，也看团在部队体外忙活扩展前的，弥漫给人心切入周围最多点别错位国库工作前的中华民族加大了不起，也看给忙些点不转过。生个那么错，连续感觉了点呢，连呢点不谈，加给单位持久取得军队六零单独，结果一时间让团边角来呢，我就能个这。你瞧了，密集部署得清协议。 来小路建筑了点呢，开了去连呢点不通，加几栋瓦的夹标车就过去，大头两头占地，军团泥塘里东几局，开来了西江塘忙了偏不多被西江切的卡松拉林大地，开来去连呢点土塘瓦了，夹标车呢，巡逻口大队不通，来里去再女拖入洞瓦了，让地不切就卡塞顿也不是，来点俄罗斯去军团拉林大队贴，大队囊卡塞顿团。
6: 人民用这枚机棒，其用为建筑了设备，开来了。接着，你同下面女婿走路来龙就拍了，母体来定俄罗斯去了领导军营，开来正中称颂了，开来趟。 대신 대다키 레미리 로콩만 우수 제외 레슈로 긴저 우치 야자 축주민 실송 칠로 제주타 켈레 제제레 야자 숨주민 실송 칠로 제주시 지도 전투타 팀주베 레든캉 진이르와 치메 레든캉 대신 쳔바남베 긴주 레슈 켄키 켈량 소송와 제레 파든키 라린다 주리샤 레슈 치메 고바라 롱조 주투비 좀니르 넘버 레수 당디 랑궁앙 우링은 진타 제주 차진 동주인부시 내내 자체 동의 컨셉 시추 무투 라린 더규티 다투낭 카세딘 등 제로 언니 동자매 뉴스 저주 레로 쪽파라 팅 징메 내내 자체 동의 컨셉 시추 라린 더규타 롭튼 로거타 롭튼이 튼디 로니낭 추 레슈 미도베 토로 롭튼 로마타 로주종네 뉴스 접시 파라 레쇼르 토고의 제베 슈누도 킨 킬레타 지도 전주라 미직 도와르 고로 제동 앞제 민키 제시다라 컨셉 무주 주리샤 생각에 카바르토니 종진 꾸리 재미 쪽에 다도 나도 대고르키 난도 십데 이시안진 라네 링게소 모르는시
0: 생각 남부소 사고의 바라 지체 숨니 롭스부네 시도 중화시나 지로니도 니슈 저주르 롭자 증충타 부주캉케 야르센케 덴자레 튼 야부주 비고르키 다토 니자르 바점 체신 산에 카탄 롭자 카키 야게 공생게 종생게 버체르 춘진네 부체디 락도 카바토네 종진 꾸리타 로마르 락도 카바토네 종진 지구베 랑차 된밤 양나 김달라 종진 지구베 랑차 된바 소기 능춘 타직도 된고 체고바타 야르센타 공생게 아제소 로마르 쪽베 사고르 탄 롭제 와르 지그루 규레나 야나 체렌 최다 지수 체규 된고 체고바 야가 탄 십종 소기 민토네 넘버 규루웨 규레나 야나 체렌 최다 지수 체미초 제된유 다드나 사메카 탄 롭자 카키 룹디 롬니르 딕팀네 손체디 멍시 롭스 첸텐 토담 사딘 르 차주타 롭자 징충키 치세낭생기 룹디 체된 차주기 제유랑차 튕괴네보타 나누토 롭부츠바타 콘세 나랴 야르신라 데네 로마 지주기 냠도 루티타 세지제 띵고 체토 원겐 롭스 규주 미괴바라 타니서 루슈타 토림 루진 규마 콩도 서구네 롭드 체바 슈니타 게니르 냠도 소기 시주 쿄용네 튕괴 체고베 랑제 된도 다드나 타동 산에 카탄 롭자 카키 덴자 치자 롭스 야부존네 짐주 덴자 타 메스엔 덴자 차게 덴자 사제 최딘 솔미디 로마 롭자네 카마 체콘 창마르 켜베 Yarsin Rinki, Denja Tegi, Jordan Zoe Lopsu Gidu Tor, Tinji Bini, Loma Namla Zo, Rangar Yamdu, Chuge Migabata, Jugi Lango Mimbe, Lango Tan, Shangzele Gave Lankor, Tishin Chimganga, Ginjin Chibe, Lango Sosu, Dumirung Egor, Chingu Chagu Shidindu. Singa Namaso, Rangeki, Trimichi Don Chizze, Gotung Juru Nigel Hazam Sinsha, Shibdenang Tun Benjolane, Lingetsong Junagi.
6: Delusuntu, Rangeki, Trimichi Don, Shijun Junga, Chiru Chimbata. 天在日期出现军舰没拍了雷素青年在孙苏军雷的阶级冲大了月巴了国内撒巴年月不是各国冬季的时候呢地雷打我堂国内打我阿贝拍了阶段区域期激动下面送去说不定了阶段切不谈切冬人他东北国同居家堂国就国国西呢我说那么过了西部阶级堂社会阶堂我就拍咱们的切冬切月不是天哪有人们这趟一些下流南京尼切冬切月做体验不是 切冬团在几日南满天气能把差行张着区域切冬微博国同居家庭十几十年区域切冬人堂东北的区居家庭营送业不是所来区域切冬站切冬前的规矩切于云切米把的家界的新业不是人类经过来随区域解冬学生切冬前的提大体的确过去谈清晰不提即便写不说规矩及可用南满天的切不是电脑可以推过仓位团来提大体切的不力切的电影
0: 계통은 승은 남부소 니차르 젤로니도 니슈 저주르 개용기 제톤 총셉기 총셉셉주 베리 짐첩 체고 호비 신친 한단 총기 다민종도비도 니집 규르쿠 최기 제톤 총셉셉주 첨내 초와 사발 대바 제톤 조르 체비 개용 정신기 총셉기 망초 링내 류제 두초 섭기에 테르 신친타 랑경정 태경 총기르 니슈 저주기 총셉기 셉주르 태기남 롱어동키 나촌도 냠종충도 让中给行列重视听给制作前被行走别推面入卡起列玩东给或别人车顿前呢中原四系清部入抗中三队在三清部全部切度真都入初步切不局三队主规矩开局怎么点把它在孙铁卡地车顿了点呢等雄总给推面入卡了真都是前部昂松把头把它车业区给推面入卡它等雄总给推面入卡起真热亏路了自送年不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치게 더 슈베 퓨지 빈들 헹게타 점님 사조 카드 슈베 퓨게 농친 생행게 공감상 나리 젠조 좀 봐 치린 좀 이 다들 헹게네 생고 초비 리신디니 사투 오살 담니 시바티니 디린 리제나 티남베 냐람토 비규니 버지 주문에 년통 주문디 AI 표지기 쪽담 소외 락자식도 지다르 큐르바 이남 시바티타 AI이 니에지 준수 체베 편중 피게게 남방오마 요급 지덕체 시바카니 슈그니 버지 주머니 년통 주머디 AI 표지기 쪽담 소외 락자식도 지다르 큐르바 이남 시바티 슈그니 미수 진뉴 AI 키 러브준 키 청진 키 파동 균용소 캡디 퓨지 링럴 다발 체진 주미 뉴주 팁진 유진 기춤 남베 AI 이 준수탕 캡비 키 고팀 체체르 마르당네 미규메 뜨딩앙 그주 제바점 키 딩의 치외 통투기 낭튼 주문 망부식 지수 지적과 마시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종 룽치 년치 레궁 헤게 룽치이 팀제 멜롱 세바나 랑신이기 쿄왕송 랑랑 송차도 니나 멜롱 딜라 세파르츠
3: 망정 망법이 침대 어디가 아니 소수기 차동기 여기 딕 정도에서 침대 쿄왕 송정제
1: 팀제 멜롱
0: 생글링게 공캄사 탄다랭게네 센심버디니 팀제 멜롱의 전인

0: Singhilinke, Miri Chungbune, Pigge Chimbe Par, Tangmaina Nizutan, Joatum Subu, Nizuni, Tingabjisotu, Miri, Tonetan, Pigge Joey, Mansizo Siri, Tidina, Nizubar, Luke Tunki, Nizuki, Topja Tokubatini, Zenu, Dom Mirunwe, Kwansimba, Mimiji. Tidinki, Chimzube, Sedi Sibena Silitina, Mutuje, Nana Silitinki, De Jugunju, Bizin Yinkel, Hase Chimzube, Tunkantu, Mountain Musatan, Nitun Tabu, Jetim Lodun So, Zor Nansi Yube, Gubzuluji Gibe, Pugi, Nasun Geni Chimzuba, Losam Zolala, Nizube, Nizuship, Shukodun Chebe Gubla, Mipiju Tembe, Nibartu, Nizubutan, Luke Tunki, Nizuki, Yasagubite, Toangwogi, Kubichane, Tina, Kesirensi, Sedinalo Shuil.
1: Chimsweba Losang Pinzo Lani, Penchung Sixer Chongi, Hazu Zong to Chumbata. Loro Guju Jik, Pugna Shun, Gini Chimsweb Sixi. Konga Jir, Jungu Yasun Lopchen Ta, Joya Major Lopchen Nine, Chimlo Ribe, Sierabata, Remjang Simchu Lome, Lomne Tamjane, Lopta Tempsi. Najir, Penchung Simchu Ta, Zerni, Penchung Lopso, Jungu Penchung Chawa. 从我沉默擦发所结合他心情人别土地托表现人是你给男的接送他前来咱们去送上他长别戏咱们去搞事结合他心情人别恰个同意有事明儿空你也对曲些他忙对曲些接着落顿所总而且别沉醉别瞧你些有事
2: Tari nganzu lezen di nandu ya, lenjian su la ngudu shuya ki nandun di, ane ngezu kenge tuin zang benji la ya, yito ki ngezu kenge masha bama ya na, yito ki ngezu kenge todu, mingdak ma gui bar ngezu ba muti du, o lega chiru, ju ba yin su na, ane ngezu ba dini la, labo damni jaya gui, riva tuin chogu yu ba guti, nandun shuya yin su. Ta di, zo kari segi war se su na, tuin mi gui ba nandu ya, ane, 레군 이내리 야는 공식이 내주 견제 사야대 하장기 개진 부인바 뒤 나나이 내주 견제 사야디 이토기 내주 견제야 코코구부 딘데지시아스 토마야 교배식 모르 슈베 인수나 지로 니돈 때문에 주실이 더 니베 나도야 창가게 뭐 사야지 전제 공식 나도야 내가 제가 친제 고랑기 내가 디아니 도담당하야나 시진기 내게든지기 레네 독 내가 제레샤스 레미 꼬야기 아니 내주 견제 샤베지라 아니 다음 미련을 하기 아니 낮에디 고모 지도한 등에 주시다면 제재 가제 제압다 아니 최근 사야기 뒤가 되니 아니 로직이 봐 근데 너무 만보지 경유나 손상 낮에 마부인 봐다 갈 수리 아니 소수 내가 제야디 더거지 아니 깔아야 된지 몇번 된지 제시하세 아니 예수 경제 뒤가 되니 로직이 맞는 것이 지금 이 돈 때문에 주시려 다음 입에 집어 지이냐 아니 예수 경제도 나다 제배 지려야 아니 로직 인수나 지금 이 돈 겸이 중앙에 더 입에 집어 니기 버루야니 내주 견제디 라달 지기 위해서 내주 견제 뒤제디 장면 질러야니 공수당 내주 버 니기 버두야니 내주 견제 살바 시험에 붙여 이내래 공수당 내주 버 니 편주야니 매진 중재 무투 그런 걸 내게 내내 뒤토도 열려가 지하기 최린 중재 라달 제부터 이제 제시하스 지로 니돈 겸이 중앙에 더 급에 주두야니 고랑 내가 제자다 니돈 중앙에 더 니베 나도 내게 뒤인장구 유네래 지로 니돈 때문에 중앙에 더 니베 내게 아주 견제 자 매버제 지로 니돈 때문에 중앙에 더 구베 보도야 아니 내가 제 지로 니돈 때문에 중앙에 더 구베 주도야 아니 공시 갖고 못다 아니 장가게 못니 버려야 아니 내주 견제 최대한 제하다 아니 내내 내수 돼야 된 적이 삼모당 못다 아니 매진 주부들이 제자스 아니 주대야 아니 장가게 뭐 그런기 내주 미든 Zulin Dungji Uyen Lekha, yana ane nga zui ngay zui zui isi warba. Odi ya Dungji ki rishu shuji ya ane jushu diya penzui badu ya ane Zulin Dang zui ba chungkyo dinda zi zi zi zi. Ane Korangi ya khasura ya, Changkake mo Korangi ngay zui Dungji Uyen Lekha la pa rishu shuya ki nangdun zuo di karaya su suna ane Dungji Uyen Lekha la ki ya ane Gungsi kake mo dini ki jilu nidong jami zunga li dawa niba na ya suna ane Mutu du ane yito ki ngay zui kenja xia meba che Korang ngay zui kenja 장반에 순 다와 미룽물에 라자게 담니 체제 고라나 친이나 시동 두개 시비탄바 제고야기 저어든지 되셨어 안돼야 닝안주 중화미만 지든지 흑기 제외기 돔지기 제림나 야나 아니 만든 도시리게 제좀 경연에 시합이 인수나 담보디 아니 내주 미든 동지 우연 향강기야 동지 제배 인질러야 돼야 미든

가장 그 개진 부지리스 이제 윤지 잠바 아니 먼저 제정 나도야 가수에 먼저 이도경 먼저 괜히 자야 돼야 하장기 도난다 야나 침기야 아니 땜비 연보 제어스 개시 이도경 먼저 괜히 시험해 봐 인수나 내가 제제 더 원칙 친제다 동 예수 시험해 봐 이도경 먼저 괜히 시험해 매봐 인수나 더 미래 머리 제제 되기 라제 담니 제고 그게 되기 땜비 여르스 당한저 다르게 규시 띠니다 손제 제압 인수나 규시 띠니기 쪼바 용해다 야나 줄링기 시저부디 가르레스스나 아 이토경에 주 굉장히 로지 샤조디 퇴지 팀베 질라야 아니 무튜도 이토경에 주 굉장히 샤메바다야나 무튜도 아니 예수베 디니기 간순에 이토경에 주 샤바딘제 메인베 인수나 미근겐 디제 디니기 메주 발라야 아니 덤니기 라보 제고 그랬어 다디야 아니 조 진제 제 고야기 금센다 야나 디니 제 고야기 아니 침묵이 시진사 가르레스스나 내주의 꼴기 중화미만 지른 계급기 견제절임사였다 아주 뒤긴 내주의 견제절임사지 내주의 보단자는 견제사였다 디니기 저와유족이 중화미만 지른 계급기 절임시가 됐어 아니 디니기 된쟁 계주 견입에 참바다면 난도야 아니 땜비 제압단 저유가 됐어 딘 난도야 땜비 견제사여가 됐었으나 미주인겐 디젠 디니기 렘이 꼬지 제안에 송대 아니 다와지 계압단야나 로직 말린데 버츠도야 아니 녜쯔에 바다 이도게 녜쯔 견게 마샤 바 인스나 녜쯔 바 다레 라보기 담니리 저거 바 인스 아 이도게 녜쯔 견게 저번이 아니 다 조 가르스레 녜쯔 견겐 디니기 레곤 디니기 아니 침규 여겐지 손자 아니 공기 만주 땜베 추바레스 계시 도와지래게 로지 남순도 녜쯔 견게 샤메 바 인스나 아니 다와 미르모레기 라제 담니 제제 녜쯔 바라 바 제야기 외견들 주여 봐. 다 니조 다용화도 주면 아신 제제 아니 이동해서 굉장히 잘해 뒤조 레군 뒤니다 하나 내 굉장히 디센 뒤니기 침기 때문에 제배 외견들 주지 봐. 아니 괴시 뒤다 손질 제배 있으나 창각에 뭐 고난다 아니 공수 뒤니기 봐도야 이동해서 굉장히 지루 니동 때문에 중앙에 다와 담배 집어 손주 소지기 니니야 아니 팀 주고요 봐. 진짜 인사 아니 괴시 편준이자 매진 내가 제약이 무디 내가 제약이 매진 여부 있으나 내주의 견제디 깼네 지고고여보다 야는 내주의 견제도도 민다끄고요 알았어 이내래 대야 아니 내주의 견제 팀배 질러야 이자 편준이야 아니 내가 지 내가 그야기 아니 가서 매진 여부다 아직 내가 제약이 듬바 여부 팀제 이내래는 주시되 내주의 견제 샤메보다 야는 내주의 견제도도 아 민다끄며봐 팀제지 손장 아니 다 창각에 뭐 고랑기 저 굉장히 모셔야지 창각에 뭐 고랑기 가수의 근세 멤버 다긴 코너 쉬고 나신 제제 계속은 창각에 뭐 고랑기 카야서 마부 제압다 야나 규제 매 이게 지금 매세 이제 야나 근세 셈바다 이제 마부지를 땡지 않는 예주 굉장히 도도 사이 먹을 바 이제 제제 조시되 공실라 봐 견디 유해다 야나 담이기 라자 리야기 근내주 진짜 여봐 라저 최토고 매바 인수나 도르디나 샤빈스나 아니 창가고 뭐 코랑기 눈주 메인 봐 예주 견제 미쇼야 디 아니 아 공스 디니기 눈주 다야나 공스 디니기 간존에 예주 견제 마셔버든 제기 원도 소바 인자 아니 아 창가고 뭐 코랑라 아니 공스 디니기 아 예주 그렇게 견제 마셔버든 얘기 라보기 담니 제거고 요아레스 다 디난도야 담니 세야데 가르스스나 아 담니기 디스요아르다 마담베 차디 가서 최고의 알스다 디나로 다 공기 뒤난도야 아니 창가가 뭐 그런 돈주 우연 향하나 봐 지수 개발이 가수 개발에 쓰수나 치 니단 시동 주자 시비단 봐 안지 라보 담니기 라보 제국의 유스인데 저 뒤에 봐 이내래 아니 안주 내주 견제국이 제주 민난도야 담니기 아니 마담베 차디 제국의 알스다 디는 돌뒤내 시합은 있으나 마담베 차 가르스고 알스수나 창가가 뭐 그런 당 내주 균형의 공수 디버도야 아니 라자가가 제사봐 라자제 그지 라자 다음에 봐 인수는 아니 라자제 꼬이베 강라야 아니 다동야 디기 답니기 답다 가르답 체가 제국이야 봐다 디나도야 답니 수야도 가르스고 하시는 개시 라자 찌겸에 봐 인수는 답니 따달래고 하르사디 이내래 라보 맞이해 봐제 조치슈디 내주의 견제 시험에 봐 디기 다 체바 답니기 아니 마당배자 커서비차디 지지단 이동 숨겨 이시단 손상 어디 제고야기 침다제어스 아니 디 침다제디 양타바단디 침룩단 제증기 시진서 옆뜻제제스 다 다른 건지 콘도 슈베 개베디단 손제 제제 아니 제제 다디 조 가레스고 세요스나 규진도 믿게

0: 조진 준서 디링키 계산에 돌리신 나리아 지지비 낭텐 최장 시찬소 디링니 생기 시지 친구 낭키 예준라타 부산 정도 같이 조진 준서 휴대 자고
1: 주시 렘포 망나향
2: 딘자 주시 자와인
1: 나체 중남토 코링 유체레 게디미동아타 코리신치 조람미송와 차라동네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심미와지 제균이 개강 신도진보시
2: 투경안추 짐주지수일러 송지슈네 조람딘자타 여럽주상라디네 조람샤동용와 제규 게린체디 딘자타 딘베 주슈 코리유지 투몽토 뚜구
3: 新的牛肝盆中也拉牛肝给牛肝发展国的同志们也懂得给盆中的尿度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牛肝盆中也拉牛肝百威比拉的天界东子龙阿当给了他研究这上面吧故事三当他乔王浪的永远真是民兵秀百威比拉去的大陆的乔王浪的永远民兵秀这是别的

0: 간단히 삐진키 추수주 꾸닥다시
1: 까망의 생규루
2: 생각남서 공감사 샴르디안의 까망의 생규 예전 쇼킨 캐서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탱생친지 로친진해 광피루지튼 계급기 시진을 담튼 충활 저시들이 쉬부타 시진핑키 내내 종피조 섭도 주교 통첨부시기규 탱생친지 당양토 배준체디 계급니부 수균자초 균투토부타 계급니부 청용탑취 롱대조 균체미발 계림사부시기 토도 립교 최둔체네 계급니부 미망을 디기 티웨치오 준투효치 송토 캐서 살고비 계급 피규 올해내 신도치벌싱나 니더니서출류 카순베 캐치타 전에니기 족주남차 니퇴샹비체티 퇴윤체진웨 믹세계표 골통규 책동국기숨치성 구지체규베 타팔 딜류 캐치타 전에니기 족주남창키 십도 상무샹주체심치 탕랑십슈 더구토탐라 나르웨 修련겸해 차도탄조회베 탕랑십슈 지게처지 립실타 장실딩섭차치 조양차체熊烈康타 조양치소리툰부 딜류진도추베 담해네 진도개베 담해팔 퇴윤다오니키 차게레디탄조회베 탕랑십슈 지게키 제툰주지리툰 비주제통 캐스노르시부탄 체계뉴스비 조양기정충뇌체 캐세몽회 과통교지타 차수척동단해 광시타 湖南 辽宁 吉林 안徽 山东界行前塔 让경정수 雪균塔 서시뉴체 녜세구급리툰비규 갑결시규입진 캐스살구비 계급피규 울레네 신도시벌신한 계급피규 울렌키 중앙문지난금응회 과통교지구지前해 광시이 초라뉴체제기 체계뉴스리툰비규 갑결시티 뉴스포구기조람탄 쇼비소 멍시지구타 롭차탄 맹캉소 지배셉슈지구 뉴스제기 라스결정시규 전해토제티 퇴기탄 소외구림 강교 균대용시규입진 우르수탄 유래망쇼키 뉴스비올신한 지체시내 주님팔 유렌키 오르스위 사자망부 뉴규지구소를 시퀀시위 제구치부타 오르스위 지체초니 유렌마탄제위 망튼소레키 초두지구타 벌규 뉴규지구제를 카도니 제구치협진 계지 서툰선수기 청지 도메키스히 지체초니 인치론전의 유배 선수티 지게부니 계지 지소키 자자기 처덥제티 타정알시 소머니 소차타 차제배 강렬체 유배 주부십주십시 겹구배 부구체협진 정신기 청지 로티히 接起春天，重庆矿道一个皮卡点起了廿七点，廿栋什么双一矿头，加送个招春天，一个不少水给南通个几几人摊开，加成啊三不七个月打点打月阵。接起春天，大理市绿色坦途前边，阿个妹子林鹏边在这街一摊头上，这边去见面去，十头三十了，买了东西，包了几路呗，摊儿几都来过团呢，破掉开了，南边给我摊，二的摊别种去正头上。 别种起，西都几个团呢？南边给的，再去给一筐数存血不进。年到女生头，让江江去主力集团部转去，加糖浆新呢，陆续去三多团血。江阳去主力集团部上部血不谈，主力团给定价给他在店部送血不进。俺就是人，让江苏开店团来去，速度给他，听日平来团来零九几，新来团来多些充电，送去送去转血不谈。 年到女生来龙桥头，江阳去长街人不言去新招来团来进去那真去了，亚塘继续开团他新招牌七来年来看，七只团结，经常新招来，相当艰辛的。从年七月半开，军队到七千元，白金来抢他，在月季节看守，开店团在年休，改用去新来亏空去继续查大数就学不进。 第六千头，那些长街去抢糖、找亏去吞空里下店呢？长街吃不少用糖，吸取着药，团里块子农村街，吃素的小吃的，人不一定。南京去了他，娘们来看，轻松找着些，给生吃不他。下趟我们团里配给休息当天，查到糖，陈明去，轻松他们想呢，找来他给他，找别用不怕你用药贵的大学不进。 第六千头，抢不长街去，长石台街东桥第九千天，找亏去，我在十十里苏东桥早起送呢。几撮一段麻辣亏空羊素做酒贵的单位，今天我被邓秀牌长街太阳素，一段认为长出他，香糖长的解决结果，长出钱当下面就过节，十几点别他，他们请不住于长的送去送段，点开七八天，长糖去九几了去吧。 我看了这期，我在立空机，一段我平团结，这出就他三团结前呢，再有我平听唱，这出几他，断断他三单位我平行嘛，广东有家堂是不是写什么他三是不写谁？三个那么说，听的刚我也是有认真学唱。

0: 다디 먼저 당보 동당마 디리샬 바바다 덩그리 사장로로 디여리기라
1: 어 레세
0: 다디 나로네 카니여리기라 디 디 치미나 안드리 닝부티 니마기 총무주리
1: 어 레세 나로
0: 카세브도 거기
1: 로 세브 통계기라 혼나 지 치르다나스로
0: 어 다디네 디르샤기라 치미 총디 디 디야 디요 말이기라 콜로프 단다 최저간에 동야시 매매 그신 고도원주 단다
1: 시미촌다
0: 어 시미촌다 콜로프 디생교리스 매매 다디 디요 말이기라 디맹교데 디맹교데 망세시 디르시기라 안주 단다 남규 어 속질랑고리 디맹이 직 냠자 셴비시요 말이기라
1: 문드닝보다 제르발기라
0: 로로리 인산사 망찰 단다 디윤교들이 디맹교데 기익다 안 되셔리. 다시 배시하는 저 송지다 이제 뭐지다 이제 인바차시나 그런지던데 디 약속중나던데 당고디 기일이기나.
1: 어, 레세.
0: 다시 너로 지단에 숨 쉬시네 양고 기익디 티셔루기나.
1: 소브데 규르베스는 이제 지금에 돌베기나.
0: 레이라.
1: 어,
0: 레세. 소브데 규르만세 고디 개루기나.
1: 어, 레세.
0: 디 자주 말하기나. 다시 자르기나. 그래서는 디 신다다만 다시 개루의 금쟁 그래서는. 만나서 뒤세기나 콜로나로든다 아 푸시어 말이기나
1: 어 제제
0: 푸다 자버루체 되네 치바주로
1: 어 제제
0: 디나로 푸디 차오체리기나 제제디 지난에 응급 주축주간 리고리
1: 너 리세
0: 디선자 기기 세계교루리
1: 어
0: 다디 만나서 넘 규직다 콜로도 발 힘부기보다 이제 버루이나 안주직 다른 뭐 되네네야 디 하양 되요리기나
1: 너 레레
0: 디 하양 되잖아 어 규제 디다 잡으요리기나
1: 아 리세
0: 디 하양디 하양디 수업은 연구 자게다 진짜 돌이야 캐시피어링이나
1: 어 레슬레
0: 기기난 시체 제 기기 전화치면 디시링이나 교육 모친 자수는 깨 고용으로 두스
1: 아 레슬
0: 기기네만 안 좋다는데 상들이 치미 단다 포조스들아 기자는 배 기기
1: 기자한테 但咱们就两块拿了呀，这是那我们准备没些，你妈呢？哦、我那做干活是吧？干活准备够了呀，顶着他的七百是吧？我第一车的样，白色的面打卡背对吧？第七面这铜牛又白色的去，干活跟我是一样，路上都是铜的成白样，顶着让给那我全部送了。
0: 哪里？
1: 老头几个了？
0: 他的干啥啥的给啷个做？他那都是学那地里下了，考了干啥干的？他那地学完了。
1: 嗯
0: 嗯，这个学呢，钢圈子了。
1: 老头帮了给啷
0: 个？电脑老的干啥的？这样子的。
1: 嗯嗯，没事。
0: Sirama, Chilol Donsharina,
1: Lolosha,
0: Ding and Zut and the Dirichal, Coloput and the Niamat, Talazening Betan,
1: listen,
0: listen, and Sam and Tinjerila. The Dina Lona and the Dinja Doctor Stoyla, the Dina, Kuna Lola and the Tusta Cassev to Senna, and Dina Lola met Coria Messurina. Delay young Kachi get an answer, Logidan and Nazi. 계제신상수는 그 매도 저루 이렇게
1: 미스는 록제에서 숨고
0: 록제요.
1: 어, 레세.
0: 메신주셔리.
1: 로로레스.
0: 록신. 디암 메디 야 제부 개발하여리라. 양 티진게 매조위는 양고 푸디시도 말이기라.
1: 너 레세. 디 매조지 제케세 조베스 제비는 게라 매조 제아유나 양면은 다그랑 호르 제고르베.
0: 매제아여리기라.
1: 어, 레세.
0: 타이네레 데디 인글란 소소디 동규레 제와.
1: 어.
0: 저양디 트라라 신샤시리.
1: 레세.
0: 디랑 트라라 트라 말이기라. 마찬가지고 그 매주 주르기라.
1: 로로 레세기라.
0: 다디 단단한 좀 원도란 체제 다 부다고 쉬수도 아니.
1: 어, 지상이라.
0: 예. 차장로 하양체.
1: 어, 레세. 그거
0: 장문자야 겨울에.
1: 아, 네.
0: 다도 디르샤이라. 길랑 좀 어제 차라 망보지. 다 모르 건데로 차이는 망자선도 계획 쉬는 루메이징 하양나 로네 단다. 차가 쉬.
1: 어,
0: 부다 쉬어줘라 하여. 디든 그리기라.
1: 어, 네.
0: 다디 다야 가르시는 길라. 직내 그 최제 교배만세 니네 그 장문자야 겨울 쉬줄이기라. 그지도 네 직장은 이제 연직 차우차
1: 차우대 제로
0: 어 차우 많이 아니시면
1: 왜
0: 어 딘지시기라
1: 어 레레스 레세
0: 다 뒤에서는 연 딘지시기라 저단다 직 다 콜로도다 안 되시도 전에 그냥 그 초라 좋아하는 거 전부도 배치하시는 저단다 콜로프 매바지 다야시면 왜 콜로프 매바지 안 되시는 그냥 그 나로디 디뉴얼시기라
1: 어 레스 레세
0: 다디 자다 기브룰로 보면서 그 찌르시리
1: 어 저반다
0: 다 드주시는 그냥 그 되게 요만하게 겹러를 잘라.
1: 오, 시시.
0: 디람잔디 시시르기라.
1: 레세.
0: 다 디는 이라 디시샤. 단 품맵제 담는 연초라 줘야 지르샤. 다 거야 개진 가르르스는 기라는 단다지. 추추스 매매 권도셔야 단다.
1: 개개
0: 주네. 이별시라. 단저 갑자기 교세 뒤인다 가야.
1: 어, 반기라.
0: 뭐 제격제다 디나로지 세토야티
1: Gagashuna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Dix

0: 那个浪子引进民籍 다 배션 잘라 가르쳐야 이미 로우 된데 제아이나 다 배션은 나서 겨로우 단다 거기까지 제아이나 아니 디나로리아 단다 공황 사제편스 개이 요리
1: 개이
0: 디나로 주이체 디나로 공황 사제편 나로는 나서 단다 디요리 쇼샤디 안 디나로리 그도 개이도네 쇼리랑 모시스 디나로리아 주이체 공황 사제편 마다 회의스 쇼리 회의스는 고추
2: Lakwe 별개 농진기 짐주 태리시비 레센시
0: Lo 남시 차와 차오다 인데이는 다 정기는 얼로 쪽디 대니는 나죠 체크디 약속이나
1: 아 레스 레스
0: 다 다른 버주디 딱다미슈 정기는 얼로 있는 체크스 룸에기나
1: 아 레스
0: 가인스는 나죠 단다 디 침무치요 말에 선음 침무치 딱다로는 겐고다 이제 보고선데 디제
1: 결로로
0: 로는 선음 침무치 마음 쉽지리 고유 고유세다 이제지리
1: 어 레스 레스
0: 공거든 더 작아요리
1: 我这边先别呢国内一宿呀地地他们弄大桌有的这边有的嗯那是那点拿着这弄这弄这拿着这嗯地看咱们这里要管哪鬼有口叫我们来吃多少哦这都管了起来现在他这边拍下去看几套了去鬼有毛过的啊看这里地套了吃吃这么毛过的吃吃呢切个地压过的啊那是那是这个地他可能是那最
0: 눈 딱다다 제게 부르려 제목하에 김생 가라스나 먼저 눈 푸슈차야리라
1: 너 레세
0: 좀 겨보다 디싱이 어 좀 겨블레다 난 좀 니브라단도 푸차야도 오래
1: 어 레스 레스
0: 니브라단도 좀 참지는 기나운도 단데 근데 눈 녹서 동경 제 두두잖아요 갑주지도 전에 푸시 동도 알아 어디 그 날로디리 산들이
1: 하 어 레스 레스
0: 눈 안다 좋으네 레
1: 로로
0: 다 약속 중에 제게들이 생이라 동기 날로리야 아니 고 지금 숨네 체글로도 겪고 저러고 다디 다다말로잔 다다로는 교령은 된 거와 대전하지 전화를 임슈 신문에 전에 지지 용의 기억으로 다 멋지게 단도 전 놈래 간지 돌래 소여래라 처음에 용의 책 넘증하로 맵세 체글이나 답대오여리 대신 한 다른 보단 전에는 연 체글로 디시는 답대오여
1: 뭐 저번에 걔라 최선 터진 게 나 저 주기랑 고 망체나 로리아 슈도 좀 바치다 근데 로레 주부 망체 수대매베스 경매능기 순야 구유코기 순야기 딘제기 능추망고 동안에 비제 놈딱다 칸루놈이 시코나주 야람파리아 대바 놈뉴스세메베스 진탑대부 요마르발 제자 망고루드디 침메데레 숙체유 자얀 디수고레
0: 나야
1: 반리기란제 유바 레세
0: 데 디리기라 놈세디 근데 쇼리나 야디 디시리기라 직지자세야는 시어리기나
1: 어 레세
0: 말레팅은 먹고 쓰니요 주다 지금 뭐 써야 되죠
1: 어 잠깐
0: 그다 근데 너 독시 전부 써라
1: 독시 전부
0: 그도 쉬우나 디지 라세는 그도 니셔야 돼 근데
1: 레세 레세
0: 그냥 그 사도 나를 스스로랑 단데 근데 냠네 총사 제가 너무 좀 카바다 알람 상무세도 싶도
1: 어 잠깐 길라 랑콘 냠스나 니 망제 임바 차샤비네 단 포나즈 나오 용구 요버 봐라
0: 제일
1: 어 레세 레세 길라 먼저 카시 랑콘 카시나 주도 좀 베틀람 산놈 좀
0: 쇼크 감뇌디 갭로디니
1: 갭로디니
0: 안 들리스요리
1: 시시시
0: 답에 항상 넘쉐신 격침에서는 카바다 안 되잖아 양나주 탄다 놈 감념도야 탄다 갸게슈는 호신 탄관세리
1: 어 레스
0: 디나로리아 탄다 놈룩세 감간래야 탄다 워다가야 독도저리기나 놈 칭아라 놈 침세야지
1: 아 레스
0: 양디 텔레다 쪽과 가로차면 칼롱디 제우게면도
1: 다데자
0: 그래도 놈들한테 뭐 전화 놀려.
1: 숙제 볼까봐. 아, 레스 레스.
0: 어두 슬레이온 거리.
1: 아, 양급 뒤뒤 선발기랑은 난 주디인 로그 옆제트 제공을 줄
0: 배야. 제이나. 대디야 숙제 볼까나 기나. 딕신 양가 차고 열다 기나.
1: 아, 레스 레스.
0: 다 가시에 된다. 다 지단에 다 내줄 하야 용료를 미쇼. 양 뒤지 타마테니 소다 메다 중매나. 딘 양가 차고 열이 기나.
1: 아, 레스.
0: 난디다. 학바도 안 하죠. 단다. 놈게 단다. 제도 알라고 참 미쇼고. 난스탄데 지글랑고 소세다 인데네 치미네레 파마르시 키제 두도
1: 당진이가
0: 차오 십지리
1: 어 저번 길란데
0: 내가
1: 공신이 버르 반게 되체 나도 된자다 숙침부 태가 저와 연결을 봐라
0: 지 네 라과르도 넘정 아브르다 이제 유디스는 가나 진짐지 그죠 마스마침네 넘고 뭐가 세니 브라탄지 샤샤 아니 나로 레자네 레자게 되체네 모르크도 치리티도 그게는 안다 모제나로 님은 차오지 시우강의 개표유장 넘쟁 아버지.
1: 어, 저봐.
0: 그도 뒤에 죽으리.
1: 아, 레세. 나는 저 다호지 저발라 키라. 어, 딘데스한테. 어. 밖에 춘지제 야메근제 추야기.
0: 레주여
1: 봐. 아, 레세 레세. 다 넘사딩 나는 좀 균에다. 근데 로르게가 타니네 쉬는 위험 우핑로. 냥가 체베 디인도 삼바 디텔이야야.
0: 땡게
1: 상매 토나 유치르발.
0: 나리게.
3: 퇴경 안츠 랑골 동안이 떠나시르 지로. 랑골 닥경기 시제야보마게나 키랑 카루와 첸텐시르 쯔롱암
4: 퇴경안츠 랑골라 지제야보툼나야 랑골기 견자리니 랭니기 세모둠나 키랑 체당댄베 카루와시 카라인
3: 랑골 닥경니제나 피타
4: 디네 왕차댄베 딘슈권준규 키랑기 균디에랭니기 랑골라 닥경체당네 랑골기 룰라라 균슈로와 쥬탑킨투라
3: 디니에 키랑키 랑골기 농타 로알라 춘중 치단에 콜롤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캔도 강릭 영토
4: 타다 키랑키 센신비에 리젠디니
3: 딤주 테디 레젠기에 낭세 레젠 랑골 닥종 십디니
4: 렌디 레젠 나은 슈규로 그스슈
1: lo toji kilang ge tan de te dong han la ya nan be long hol ki lu lang ngue ni bi di na ka ri na gi la
0: si
1: na toji
0: lis di di ri sha gi la kilang zo tan de nam gyu je ko lo yok ta ko ryak che si shyo ma re ja ge shun na lun su zhang ga chi si ri
1: lis
0: ko lo ko ryak tan de di je de yo ri gi la ta di ge du yi ge na lo de tan dang zo lo le rang ga ne ga sha ri
1: no
0: lo je di
1: No.
0: 적십다 근데 냐디랄
1: 너르반다
0: 튜튜리안 디 장시체네 야워리기라 다디 콜로콜이 개베 쪼메이바 코야 개주탄도 누베니 지어리기라 다디 디르샤기랑 조치 칸기다 근데 지금네야 콘시야 탄다 칸길 뉴야 추드나롤 도야스메베
1: 어 유반기라
0: 양 디지리
1: 레레세
0: 양 다데 콘시야 탄다 간조 ABS 세스메베
1: 너 유반기라
0: ABS는 간난조 디르발 탄다 갸케슈나 방바시동 세리
1: 어 콜로치
0: Parke macam mana? Oh di diri saya kira.
1: Les les.
0: Tapi saya jangan kalau senda di ke koru kau ke kau juga ke nyuruh cemen na kau kerdu tadi koru kau kerja kuis. Ani abis lihat di diri les.
1: Oh les.
0: Entah itu jadi ani kerdu yang kagadi dia tambah lagi.
1: Ah les les.
0: Jadi tar logo cuci jin nombor sukcam
1: berapa? Nombor sukcam berapa saya kira? Lolo.
0: Tadi pesa saya na kahang kita ni nyawa saya na. Tanda Dishwarikila Kolo kashay Tongo kyebche Diyashme
1: Oh Yuvangila
0: Dina lo liyan Dishwarikila Da Kyakishun Fendongshan Chasu Suose Shuri Kolo Tongo kyebne Goja kyanye Shuri Nyan ko Tongo kyebdo Chini Kolo Shinda Ganga Yan Koro Kyobu Kyomdo Ko Kyobu Kyelubche Yan ko Goja Kyekuri
1: Ah Lele Se
0: Dunzu Yan Chik Ta Ta Rengbu Da Lakwar Do Da Chinde Kanda Ande Chabeki Inde Donye Niyan Di Tuanan Shukcham Chegudu
1: Kya
0: Dia luyang sih show juga.
1: Jalan cuci juga, nubu campur jalan tu awal lagi lah.
0: Betul.
1: Lepas lepas.
0: No.
1: Lalu kita lakukan kerja macam macam dia. Lainnya yang nanti cari orang ke cawan dia jalan lepas nampak nampak show ni. Lalu tinggi ke num num dah, nanti num langkah yang num kebe. Nanti di jeli yang nanti cari orang tu yang korang ke dele di situ lah. Cawan dia cakap di sana nanti di sana lah. Num num sesi ke kepa.
0: Banglikila. Numlusa diyan chendin shi kukdu ila Ta maang chayda ku numlusa suya chabi shuka chay demish rol Ta yang gerda shung chayma na Yang shung num buka taga
1: Buka taga
0: Kanchi tole tanda Tangan zu besha shuna Chayana kemru suna Ta nying chay Takta ji Chata kyeb chay Takta kali nyombu suyo do al
1: Les les
0: Ta nang zu Numlusa kashay liyan tanda Dinti chi kanda lore Numlu taga Mota dewa mengyo Lakbar tu inji Tanda kon chudu nalo lo seyo shi mewe.
1: Oo, duwaan gila.
0: Tanda tewu namru dhawchi.
1: Yubala.
0: Oo, dindraya baaya shish. Tanzu ina numgi.
1: Numda.
0: Cheshi di mocha di ya maloan be surchi.
1: Oo, leles.
0: Dindri shi kekyu uri gila. Ta yakshu chung na shungu di num loob na. Yiyong kane loob na yaan jikba digi gila.
1: Oo, leles. Masi chewi na ngana zu numnu sisi sangmo lo da chomde gali ya. Dusu kuju chi cheyun du samba sangmo kekyu ki cheshi. Lengkau yang berbahaya, so cecah jangan tu cuma dengan tisu orang itu lagi ni lengan tu, tanpa pencahayaan, Cina tu nombor sange,
0: berbahaya.
1: Oh, dengan tu cecah yang yang berbahaya ni yang nombor kendera lori gelar ke tinggi, zai ke sahaja dah dengan tu tangga di tak dah ada tu sumbu juga.
0: Zaila.
1: Ah, lese. Ni mana? Di lese di cecah juga.
0: Zaila. Ni mana? Tanpa kaki sana, sehwa di. Yang buta orang.
1: Oh, berbahaya.
0: Nah, tanpa yang mangsa je, yang sejauh saya di tinggi juga dua.
1: Oh, risa risa.
0: Kini ni tanpa. Cita ni cakap sangat
1: sedih
0: lah. Tangga yang suci lagi lah.
1: Tangga yang suci ini baca sangat dini ni ribang kita.
0: Sedih lah.
1: Hmm, lese. Tapi kisah dini ni, siungi dini ini baca juga sahaja kena lu ni le.
0: Cepat meba. Zil.
1: Hmm, lese.
0: Sebenarnya tak dah mende ni kita langsung tanda. Mereka suka dah kanji tole yang cik. Dia membaca.
1: No, lese. Lese. Lo, terus cik
0: lagi lah.
2: 퇴실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3: 딤주 태제 레젠디 키에게 귤미 람초인
2: 다르키에게 센시마디니 편초 롱칭 년칭 대쿠 표게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레세시
1: 아니 디네 나나조 차조지기 차완디리샬라 나나조 空气滤芯松断了
0: Lari
1: 滴着完了 卡里的松过油着着
0: 人已经麻辣的滴着
1: 哦,那时候我滴答 他的那组 空调给 卡里的银巴恰山的 可对天母姐姐为那家 参不云那色几度给你 要让给给呀 联系那路拿了
0: 那是一路 但滴广东一路 他的滴卡里的滴
1: 列车那路修油着着完
0: 是一路 滴滴滴着一路 空气滤芯器修油那 他的滴着一路 人已经麻辣的 那个修油发动机的滴 차자기님네.
1: 로로.
0: 드네 디르샤이나 공디아 루신시 쓰심도 했고.
1: 도도라.
0: 디네 디르샤이나 모제나 로그 디리. 다디 공지 루신치서 디제외나 나저 직내 랑가디 역도르샤 텔레.
1: 어, 레세.
0: 텔라 망보다 근데 힘내야 베디 트눔 제라고 고만 대체 니네 디치네 오도. 공리 치진 알로라 땡미니제. 기실람 야고다 정게 나로인데 있는 건 아주 다 직 트눔 제대로리야. 권념들을 지내야고도
1: 너 레셀로
0: 근데 공티어디는 이랑조 약초순다 수수 수고 대단선자 춘음제 제외 쇼를 레리지내야고도 계시 담은 너무 제마톰네 텔레디인지지 장세지내야고도
1: 어 레셀레
0: 텔레디기래다 괜히다 망부스케용으로 하기
1: 지지지
0: 이 장세인지치고도
1: 어 레셀레세야 로토지기라가 소야 제비는 안아주
0: 空气流行克隆给它的引起恰恰克雷克斯拉的这帮人我的可是蓝点不是蓝没有的呀铁对马古斯兰这引比那公里天文节春节对着呢地节呢要我的其实这个狼嘎独家的这个天了蒙布呢狼说他公能阿东斯呢地节呢要我的啊这是那些狼可引起马拉拿罗了他别想天了熟千波给他的苍蝇们呢我们做地席的他别想是呢卡这个春蒙
1: 拿落来呀，大巴车下些是没问题。都有玩具啦。
0: 但像卡龙坐车呢，卡龙拿落来，天了时阵呢，他坐坐等着千步到呀，天都嘛。
1: 是是是。人家可拿落来，天了十七忙不加天元节。嘎子。我坐他站不了十七等着天元节。弄死。那可以拿落来呀，就大巴车用的。哦，第一，人家坐等着，给拿地里下，他拿起来，熟悉熟悉。弄死。卡子个，春农的推推推推，这样这个卡来的个。 哦，差不多。
0: 他那是等多少？多少多少了？第二样子。
4: 양생에서 지혜미는 春农的年多节日那你爹我那个大경지的下去了类似类似给拉了他接拿了查出给给拉给他的设计那把他设计成樱桃的他接拿了姑娘下给拉他接起了给拉姑娘念书公益都说了拿了那是一个退休安置兰国东安尼多拿些了这种兰国大경지现在也不买烟了给拉卡罗千天些了这种啊退休安置兰国拉接着也不同那样兰国的起捐家的你
3: 人一级三毛东的，吉兰菜塘店边卡罗瓦西卡拉因，兰国大酱的在哪片他？店内网站店边电视观众局，吉兰去军店人一级兰国拉大酱菜塘内，兰国去鲁拉拉军事话就特片图了。店内吉兰去兰国的农坛罗拉春秋菜塘内，可罗西皮菜塘上，兰国东格给军事台签到抗日用途。他的吉兰去三星边里餐店里。
4: 今天的这些人生的钱让我打中谢谢你。
3: 谢谢你的钱让我打中谢谢你。

로 청남초 콩캄사 나나 저희나 포물라 시베 루시기 님베 두고 트레도 티링키 리스 미마키 냠푸니 리첸디 고조소나 나나 추 티링키 리첸디 디글레 군기 베게 대동칸네 기준에 태가 조종 수신베 간인라 티링 나나 추 파기 시바지드 나게 있는 규능시 다워지실라지 제장 나나 추 신조링게 단 저런링게네 리첸키 티지키 카반차 레과제 구지 추제 진아 준두고타 추제 송원이 추추 추제 니고 레광앙아타 初节你节初顿顿肯荣聚节里在那里呀贴个写吧越南教育了既然给你能呢做邱英去地不藏有为时加写单特别心真正给记得CTV歌声传情写吧看你聚节其中顾佩节里在那里修笔面里直过日了那那最里在那里呀这支举别路线提的林杰内日归南节既然给能本期谈跟你老家龙春期先撤谈特别心查撤所所以呀平南以内直过日了既然给 几困难做配备民企谈谈的心意呢？既然给伊呢，你可以做谈谈的心意呢？啊，通透、严肃、拉索巴、承诺谈，点不点这样做呀？你们就伊呢，贴个呀，需求个月了。

0: 나도 지가라.
1: 레센 라라 터치나 쇼인.
0: 나 무슨 나고 가라.
1: 나라 슈딩 자고.
0: 라.
1: 러지린 춤비라게 송남는 신나죠. 볼을 전도디 내내 자차부시라질라. 양 볼로탄 다니신이나 보게소소야 님난킹 김미지기 은혜 세비내래. 아 수수가 초탄 둔체이나 디탑쇼데래야. 지기나 지통친부난코야 딘제지내지. 탄산지랑은나최수시립통세야기 비능신이나. 볼게라소베 착바치웨 아 체키 상웨 미나이 네레 강에 탄 팜니 체드 잠바 나나 조 민규미 시기 응은에 신나 튀중게 조에 체드 이나 팜니 탄 강에 바치라 속바 마트니 미시비시지 제자 나나 조 이나 강에 탄 바치라 속바 체드 잠바 심카야 주케보 남탄 탄니 신이나 당리 제제 탑시 단제 강에 탄 바치레 최토보단야디 기진브리 수인
2: 我来公公们说，我来。老公们说，前开学那了。前了半年时间多了。没事，半年了，下班肯定呢。下班他是从今年五月份才能到了。
1: 那些，我那去吃吃水杯路线，马来西亚的收票能自由呢？那些，
2: 他们都也盆种迷茫，公交东西来公交，我这能当连锁呢？你要碰见了，咱做叫那个给拉钱，能当下班制度能给。
1: 啊，天冷了，不能人打雷的升级档，抗生素来了，人们解放特别担心的事情了。那多钱呢？
2: 今年可别跑一些的，从今年那有的就别跑，不知道怎么出门用了不呢？可能人打出生都不打，吃完那么多用的担心的事情了。那那些？今年我们给春节跑马场，给别去年，准备年冬把棉包可以当了，他们家老去年可能人打雷的升级档，抗生素来了，人们解放特别担心的事情了。那些？
1: 第三叫康萨修别龙这个三道用了，真的可能难的，你在什么专业的什么的修呢？哪里些？
2: 啊，对，那是在进修了。
1: 哪些？既然给松懈的，这边个男生让男修音。
2: 是。
1: 那学点加工。
2: 加工了。
1: 来，康萨。来。康萨，你来。康萨，你来开修呢？刚没说说呢，既然进来开修呢。
2: 포츠르세요.
1: 레세 포츠라 세바크네이나르.
2: 땅라든가 빈니게게.
1: 레세 라라 마레세야 송세디 포츠르라.

yang gap gar ngan zu sim shu nyam ba ma yin bar cha le thang lob chung chuan so ki nu shu khang rong ki nen ne ku le kha ba ing gi xie ne sung mu du pe lo pam thang xie le sung ma du bi chin sim xin ki reng yi le sam xi mu du pe qiao nang so sim ka ge ya che ma nang war ku nge le le xi sui ro nang sen zhou leng ge 同我们南部天界里啊给南部南的中地堂一个南位心给为能写别别的敌南去增加先团列把中女呢让团学徒穷外音写吧天界里啊你们继续给你们南部天界里啊脱了六岸谁哪有不说 先便起, 三八将呢, 先团主 티다르체나 랑키 레왕라 교화용시 디니 지딘디딘네베 용제기 춘이 담바티지 춘이 디르 탄동 샴키 십주 디다 체초디 지딘디딘 셴벤키 실롱 당신 실롱 디르딘네 초괴군나 지도 딘베 레왕키 럽균추 교토지 디기기 팜가 니니리 급티르 롱요르니 심뱅키 심지 참지 지심라데네 자와주나 심뱅키 시롱라데네 미지 추실라 그슈 쳔보 팀니이라 남양 디기탕 게게 초수 듄규 치도 키네 니토 체베 바도나 만주 심뱅키 삼바 하장 게치와 네시 지급 만주 심키 균주탕 각바티미디 양아웨 총래기 지조난 신변탕 제경소라 되네 켈레 니경 야구체토밤 쓰러워 더부지 웬경 대금쟁양 총전니 양아 체신 젠주기 미지체바 신인배 신라 삼시탕 신변기 삼바티지 다수 하장 개체와 교리 희양 신변기 归拢시켰네 주배 차와시이나 어지잠마도 제부상부시 토교 니대이 농순주 원토 징동술래 자제 징일칸기 강의 신도치외 징일칸시라 로결체유 징일칸텐니 랑호딩 가치기 카바튼기당 칠종치겐시리 급티두 랑코르키 카발라 사르디아 하장치와 마세 어지 꾸미 친동키 철럭 출신 유배 콘즈 고급 대당 뒤네 두동 로게낭 폐기에 침부 종유 웬양 철럭탕 사르디티 유지 리미동차 망부 유배 킬레디 닝겐네수 갸르와지 티네 미신키 오주 제부규 콘즈 달라 로람 체규 지슈 된총 징동 소레 자제 징일 강탕 징일 강티 다지지 다수 징일 강티나 초롱기 삼바 쇼치웨 소조기 전조시 유반 시총 소조기 쿵미츠 자와 레부 미주바 심뉴 유체 소베 리위키 딩도 당신 콘즈 젠왕토 로튜멘베르와튼베 다키 켈린데네 체미 호자키 드드 람롱 총메베 콩조 럽랑디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땀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땀니리체
2: 치기의 슈비 퓨리 빈들행기타 점니 사조카드 슈비 벽에 롱친 세는 게 공감상 나리 전조정바 치린 주문이 다단 행기니 생구 수비 리신디니 사투 오살 땀니 시바티니 디링 리세난 티남베 냐람토 비규니 버리 주문이 년통 주문디 AI 표지치 쪽담 소외 락자식도 지다를 교류바 이남 시바티타 AI이 니에지 준수 체베 편중 피게게 남방오마 요급 지덕체 시바카니 슈그인 버지 주머니 년통 주머디 AI 표지치 쪽담 소외 락자식도 지다를 교류바 이남 시바티 슈그인 미수 징류 AI 키 럽균 키 청진 키 팔동 균용수 켭디 표지 링럴 다발 최진 주민 뉴주 팁진 유징 기준 남배 AI 준수탕 켜비키 고팀 체칠 마르당네 미규메 뜨딩앙 그주 제바점키 딩의 치외 통투기 낭툰 주문 망부식 직수 지척과 마시에 표지 주시 루주기 암투부탕 최루기 독시 믹스 인비 티르 튜유징부 예지 링초기 토나치기유 수윤키 쪼담 장시 제미베칼 AI 락제 기장 표지키 튠주 요수키 림판라 그디 동시유 AI이 니에지 준수 체니 망초기 고몽발 제바타 추체 추마 망보로 쪼담 협의탕 지덥 네키키 독초기 로가 닝귀치규 지덥 디다키 망초기 지바키 쪼담 인지기 팔동 뒤말 지충투 땅디 퓨지 링초기 긴캄라 삼희제발 똘라팀니 편중 의미 계좌 예치 초발 광고 TV유 쪽담키 코르간디 AI 준수 체비 딘준 망모탕 통솔키 준담 망부식 튼바 AI 튜럽수 망초기 예치 체비 맥돈 럭신키 뉴버쇼르디 통솔우 준수 고팀 체미기 마루송네 지다 팀뉴 제바점키 니에지라 로지탕 로주탕 퉁으라 고도탕 냠시 지척비 통솔키 쪽담라 로치 정신 치치디에 표지키 AI키 통솔우 준수차월 조 링니수 이와디 진니 공키 준수인신 디니 조 꽉지개바탕 치니갸뚜 롱치 로진 로주기 퉁의 척시 예바지에라 땜바베나 치계키 오팁지앙 레바 최고이 AI라 땜에 물티 롱예 준수탕 지로 최동급대 응업중어구류 변종기 제유 로주기 녀리라 록지체디 익사강토냐루에 통매 녀리 준수체네 추억리 퉁주 최둔체디 칠인비에 단예 치계 록람토 티인유 니니 내준신치치댐비준수친비리기 니에지티니 오픈 수라포토 이 유림 시부 기록 제바식인비 응의법기 규제 지양 미대마식인 뒤충수 AI 냠딥체니 주비 추루기 뿌리 주마 망부시경 ཁྱབ ཆེ དེ དལ ལ མེ པེན ཅིན གོ ཅིན ཅུ སི པ ཇུ མ ཆ དང ན ཝ ཐང དལ ལ མ ཐང པེན ཅིན གོ ཅིན ཅུ སི པ ཇུ མ ཉི ཉམ ཅིག དུ དུ པ སོ ཇུ སུ ཆེ དེ སམ ཤིན དུ ཆུ ལུ ཇུན ཅིན ཁི གེ ཝ སུ ནེ རང ཡེ གེ ཆབ སི གེ ལང ཆོ ལ ཤམ དེ ཤུ ཤི ཡུ ཇུ སུ དེ རི ནི མེ གེན ཁ སེ ཡིན བེ ངུན ཅིན ལ ཏོ ཁིན སུ ཝ ཤི ཡིན པ ལེ ཅིག དང ཁེ ཆ ཡེ ངེན སུ ཤི མེ ཡིན ཤིན ཨ་ཡེ ཐོང་ཚོར ཇུ་མེ ནང་ཐུན་གོར ཁ མང་བོ ཤི ཐུན ཐུ ཇུ་པར མ སེ ཐེ་ཝེ ཡང ཇུན ཤེགེན ཁེ ཁེ་སན ཤི ཀི་གུ ཆེབ་ དེ ཉེ རི གི དིན ཇུན ལ ཡེན ཅི ཆེ ག ཝེ ཐུ གབ སུ ཏོང དམ སོ གེན ཁེ ལེ ལ བེ ངང ཨ་ཡེ ལ དེ ནེ གེན ཆི ལེ ཡུ ཆོ བ ཐ མང་ ཚོ ཅི ཡང རིམ ཤི ཉེ རི ཐང སིང གུ ཚང མར ཡེ ཆེ མེ ཆེ བ ཡིན ཁེ དེ མང་ ཚོ ཅི ཉེ རི ལ ཅང བེ ཡེ ཆེ དེ དེབ ཤོར ཆུང ཚེ ཕུན ཇུན གི ལུ ཇུ ཐང ཅི ཚོ ཅི ནམ པ ངོ དེ ཆེ རིན ཁེ མུ བུ དུ བུ ཡོག རིབ ཆེ ངེ ཡིན ཆུ ཆེ ཡེ དྲ ཡེ དེ ཆུ ཆེ ཆུ མ ཁེ ལེན ཆོ ཇུ མེ ལབ ཅ ཆེ ཆེ དང ཨ་ཨ་ ཁེ ཏུ ཡོ ཆེ ཡེ ཏོག དམ ཐུན གི ཆེ བེ གེན ཁུར ཝ ཐང AI 추체 추마키 쪽담 켜비키 레게 겐쿠르기유 태양 오직송진키 진안 주마 볼친식 지규르키 규주탕 냠직도 제주라 춘진체디 예지 링초 삼세네 초직도 랑바스디 중구 능추 주말 독지 치바인 비나 니튜기 진안 망부시키 튜냠토 프랑스 중구 추체진키 지자 차자 사진 집에 내주 주마 유구 체디 대캬베키 튜주탕 낭든 창마 치튠 인베 핀춘월 야진탕 링체 창체 야디 체니 추마기 케주 하장으세 튜부인 지덥리 딘저 양탕 갸기 괴주 제바베나 달레라마 공로 굽주 냄베 텐디 체구기 급링 추체기 진앙 보친시키 직두기 레급 체니 삼신토 저귀키 창체 쇠도 체바탕 딜 이바우스덴 큐든 탕조 메베 세자 시바 켜비 체디 추마 지앙키 양갸르 지규르소베 게르조네 삼신토 링초라 가든 지기유 큐조 디지기 추마 두슈기 지마기 응은진라 노즈 중라와 인신 오직송진키 괜히 체진 강사 겸니 중에 럼슈수 큐르바티 레데기 체진 균라 젠진 체유바타 심감진키 랩깁기 찌마기 토나치유 젠송체디 초신키 쪼담 위조 체기 체신 망심주면 지바 추두르티 파동

0: ti rag le nam be chok dam jun su chaw bang di ji tab la de ne ne ki sim jun yong a che ne ko me chol me gi mang cho gi ngun jin na chu hyo chi gi yu ba be na ge ji code tang chat gdp group so gi ji ya bi chi me pyu ji ti ne dun la len ge ge che jin ti yong kun la ton yam che jin shu ji yu jing ti jie xi jin bian nang tu mang qi xu ni 노초기 년조탕 초신 리즈레 중어 임벌레 랑게히 슝초기 규제통마 이치체네 도린체바 하자뇽 딜 중초기 시창 롱진체유장 티앙 예지 팅니수 규셰체바 저슈 겹디 삼신토 왕차기 통메 처진기 용콩레 체유체유 대수기 비입기 랜드바 판내 인종 퉁을수
1: 디슈수도초기응응그베네 판내 수메 튠주기 쇼부눔수기 남베 중구냐누마와탕 변중지류마와소기 초신경부 TV 지규 퉁유신부지탑기 응진칙송키 신칸기주동의인베 지탑기 비주켄키 머신의 유베다와 뚠톱체디 초신키 박자 삼희제발
0: 七七单年七七那么南京桥啊刚过突击预警九头当年七开了七边文景天尼屯儿的穷我西门银板七头了丢失切记忆重新穷不适应过去去文景定制六七七八年我孙前去庄当来讲体位有上七个我适应 초치 도슈기 믹스 정신기 랭초 꾸주 제바 신인신 디미유 존이 예지 체진 코류라 조소 땅네 랑게히 퓨주 땅모 진용토 동화탕 랑게히 퓨종 제취라 낭니 소식인 AI 랭초 살비 귀탑라 믹디 레데기 낭튼 주말 춘진 냄보 제급탕 흉초기 퓨종기 뜸유오마 약불시에바 집에 AI이 조악담지치기 누버 토르디 지에수 동그 대외 락제 기준체나 다수 냉초기 능수 욕자남 깡고 지토바 인비 등은이 남이야 AI이 조악담 돌라 동외 치 누딘기 천재인

0: 마 요제 제대 제싱 퇴응의진 되네 체진 쯤마 타니 마도 정시수 중요이
1: 광도 생계기 센트바 티니 버리 쯤네 년통 쯤디 AI 퓨지키 쪽담 소외 락제식도 치다르 큐르바 이남 시바티타 AI이 년리 준수 체배 평균 폐계기 남방어마 요급 지답체 시바 칸이 티지 디링키 사투영어살 담내 시비 내체 시점 다시기 내첸디 십시 천근 난캔 치댄변주라타 내첸 조종바 치린 좀네 텐제낸가 최내첸 센나바 토제나 슈그인 나나소 지메 내첸나 양가진요 텐게 구슈난고

이쿠게 로멜로 톰다가 괴차 슈기 슈기 자랑에 님들이네 제제 진대진의면도 도스케데 시에브리스 로멜로게 치마랑게 쭈부쭈부다 시긍 냠바데 빵제 송공민리야 로결 지금 둡지오그레 마도지기 삼룸 마룽든데 땡주 요마르다 도스케데 시에브리스 리쿠게 양결 괴차 체네 로멜키랑 간행게 늠민도 도스케데 시에브리스 대중게 라님 가시는가 가방고 허브레 두스크데 제치드 잠바 리그게 괜인가 하고 짐부질란제 말롱부 지조리야 학베키 시슌렌게 강 토게간리야 사제 대유베 시슌고 미게 나스림주 조종부 마스 공신이디게 나 동저리스제제 탁베담 준송 초야 년구루 상마 기차다 객진쇼르주 나야 니다시라 담베 마제 겨후여제 속주 중간나리야 주주 미신다게 나야 라남네 범교기 하카림바 세제 게지 디디잠바 냥아 로베 로라게 감자르 송지 켄교기 테마고지 닌저데 쮸제 디쮸제가 당초 니므니 숨지 친사스나 나랭가 텐데 용그르스제 세제 고고 당자 교동 갈간잠지 세주데레 또다 차야고 디추 콘즈로베 로라리아 신나기자 니 수구주 글로이치네 제추 땡기 캉베 나로리아 창동기 대두잠바 대야 라드스브진교기 게임지 바나네 초면제 녜끼고비니 미줌스기 드네 니름 담능시 나 데레스 두스케데 시에브레스 공순생게 기게고 군들이야 라드스브진교기 게임 디제 제동락스여리 도주상마 로병 코르리 두스케데 시에브레스 딜리크게 거니 오지 갸라키랑가 나츠네 소로제나 녜머룽벨레게 디리 가바진 요래 두스케데 세기세기 구차 체냥지기여레스 대중글레 로빈로레야 구베데 용제 니먼 멍구친수 롱부가오 당조기 막든 자자 친부손자 로빈키랑게 잠잉지 공제 구셉 공순신 나다님도 송공민 깨가 다로나 가올레네 남바르게 차수나 니 콘데츠 핍기슈죠 두스케데 세브레스 로빈로게 당구제나 니 고뚱지메 이네레 kirangai tinzin zusung jezaan, dari lenji tangjo, gongsun shen rangliya, gachi cikashechi xeya yu, di rangi simla xaawurda. Duskada xebris, gongsun shen ge bimsal zuni lobyon gi galopdi kiningi yoris. Lobyon loge garsungu yorisna, lomarangi namgyu jangyo gi tuzedi, gaolanda kebagi yomari, dari nge rangliya namja ngambigi zangar tushung chilegwin. Rangge, zuchu di pechu chebi na song chan kebje, kye song makde yon ya ta, namgi cipjeje, luk pe tukpuri, korwele liya chabi na, dome liya tusho yungkuri, nye ma nang xin jeje, chele zici liya chan zun je urda, nye ngakwa nye liya, rangge ama kienko liya tatochi nye tan chukri, ame tol rang simdre kyao mari, rang tingcho zengi, tukargi nimdru yinbe maze, Song Hong Mingi, Roliya Tangyochiri, Rangliya Sheya Tsingyi Yu, Disim Naloliya Nyache, Tulipab Duzamba, Laglin Tarkuri. Tuskade Sheni, Lobion Loge, Damga Tsingyi, Songpuris. Dikandresresna, Yudolan Georgi, Tsamjodan, Banlinla Lipji, Chiloki, Sagi, Damga Tsingyiris. Gongsun Shenge, Damga Dishuni, Daizongda, Ligui Kunida, Nyamdo, Lobionliya Tuanjapu, Chodo Dikida, Kadeni, Rine Bubris, Nan Lesetu Zamba Choguda, Reji Chachi, Jag Jubin, Dun Jogu, Lasoba, Dubso Jibje, Amakengolia, Tunja Puni, Anne, Gautang Jolia, Royan Gozubris, Lewarsum Ju Shipjuji, Shinsetu Zamba Taizunga, Manier Dui, Gushup Kiranda, Likuikini, Lamchin Kuja Pishua, Nia Ajoya, Nian San Shu Sasuna, Hini Sugali, Tuska de Shivris, Gungsan Shenge, Yunga, Bunzhuo Sangbu Kiran, Nianliya, Niansan Shuga Teshi, Nganyigen Gyozi Yungu, Duskada Shevris, Daizunga Likuiliya, Langakangliya, Gyalaliya, Shepchi Gansu Su Shugurda, Yawama Chebina, Randugunyar Chugunda, Duskada Nagchi Shevris, Likuige, Gongliya, Lumi Lola Nangshigi Tuzi Yuzan, Niannangchung Gabachi Nyugre, Duskada Shevris, Daizunga, Dessu nga khor gangba da gangyo chuze bheju jani nyele chimbris. Gongsun chanda ligui kuni ni jiu gong zong ki zhang song.

고치베 끌리야 따바추 중중기 쇼번능 신제제 예연이야 꺄데요레스 요그마고용 아버디게 화룽다 증명 주통 오봉 류펑 디게레스 예그마고용 아버디게 링퉁다 순리 띵페 마린 구션 디게레스 길이인격의 따바숨난기 조디 먹지침무 송공명리스 급두두기 송장기 첼루드 근데저레스나 마르스르쟁기 라투치 생구리제 기라킹 작체 사오 추친기 게딩 흉친 리든지 우모 까르푼 제겐도 덥쇼 게베 제리게 작람장나 건바이 셉서 숭디 옆트규 룩집 첩기 정불레 서기 원당 침침초 조마르탈라 사르덴당 서거슴다 게문제 딘데처리스 디연리아 연교가 대강 미디 랭산 솔링기 어느 마키 웅진 탑주 군돈바 오쇼치오리스 디첼룩디 근데지와레스나 직비 내가 춘베 자주카르피 룽옙톡 활상 낙부 샤모 쯔베 구직 고르지 다르코 추치 누부디 텐지 낙부게 스르쿠인 제지 영지 파블릭 겐베 참마치 티투 서블람 니마 메토 린데 욤낭 큐 누이기 가딩 쉐네 스구 묵부 섬드송 기베응을라 승육 장마 차직 레버타 다초 응부 자그구디 유센 듄도샤 디 윤리아 윤조가 대강 미디 링산 출링기 윤기 먹주 군돈바 공순선레스 디 첼룩 근데 저레스나 렙지 따오죠 취셰 원네니 호예기 링세 추숨 레지 몰레 원당 츠르신 지스치 진지 친주마이 렙겐베 참진 당데 추구 레버넙 토글롱국베 투제 콘도 추 시구 춘체 깨라 안자르젠칭 개발 추리 젠기 레지키르 Ramzi Trinche Tangni Nyukri Ki Genbe Tituk Saklam Yurinkun Gompang Toshin Seonyi Loki Tacho Ngangba Puri Chenshi Shun Gumdrup Tarsun Chenye Dalata Tokpa Towe Trangsung Chetuk Tendre Chiyo Res Mokchi Sumbu Tijega Tegangne Tabrun Dunle Tanyomba Res Pacho Ki Chawu Mokbong Ki Ne Ngatang Karne Gekebyungo Res Rudar Ki Gochi Ni Kao Tangcho Ki Zochungba Kao

0: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on this episode of Xizang Story. Take care and see you next time. Goodbye.
1: 你看你，别种龙井年轻猎工，别见龙井蚁。
2: 尊重他，农村的。尊
3: 重他，农村的娃儿。
2: 作为普及两年为，尊重对子，第二期，我们苏里马尔辛图，米泽英里的卡尔冲。
4: 恰恰白马塘村边，中日古宅端木地，新开超过两个区，眼望级别四十步。
2: 尊重他，农村的娃儿。
4: 尊重他，农村的娃儿。
5: 杂志上点评新开连接观看上，顶级李先生，而日文龙总开嘛，海林开了机，让人总队给南边团的长辈尊重人气。年纪出外南大的西北西，偏南的覆盖度破九档，总之杨军接手军别三十余票。第零天界今年人都不一样呢，年纪出外南大的西北尊重给六年不停，新开连接尊重人气。你去出外南大的西北总看嘛，还能看哪儿呢？突然就不别张望我才见西当，突然你说别把门村前几度最行。咱们建筑用具、电器、煤炭、车油等，南端准备做事。空气厕所了江边通心堂，云南堂让完了日月新旧机，几个一个堂我唱不得。空气刚爱切色堂，让新旧月百年堂昔日了。闽南哈来有事，海林开了起，每起每日讲，空气决定了牛肉热度出现南北的差别。空气那外没推广，空气决定了年纪系统养鸡用数抗力有事。年纪出外南大的西北怎么种地呢？文龙嘛，海林开了哈佛的六只前面，六厘米不是六种难度，怎么适应不得？记录青铜骨骼证明年龄达到西北年过怎么的？平民党经常给土地级别拖度改进，记录青铜骨骼证明孙女到我孙伯日岳叔不准吃不食。总体白马年了，二日各批人年别查不出官度接不当，查不当土地级定度，我具体没多少天去看信。二日别提解决多，提提你怎么来？别提解决多，提提你怎么来？总之路据定给咱们去。真的成为世界最具潜力了。而朝鲜总部Mark Twain那样，顶着好像全部能有本马赛。假期萝卜不出讲，参加西西安院呢，成个主席，他第二排都样吃没事。让他们去总理团的长辈争取提能，开了机，让入日机空气出外用我吃有不提能团呢，天天平松坐不当，虽然退吧，退了那不接。让人总是出去唐僧的口不提，总是提起重阵呢。罗素已退下身体接不来，先把不怎么样没不是。太阳还能开了，让路几趟落起了孙女。你既不是破呢，没些当那些学不得。提起感谢孙女养孙呢，文龙国孙给下辈他们都敬别。各批人梦醒对了，绝不认为杀入绝不拆瓦西的绝不是。原地苦心别吃点天难度，开春上松给原点没绿准备，给外新人上木，按年三里分级。强子堂能举人了，彩铃堂准备特别开春上百瓦堂。基础托给南家的给外来了准备，给泡沫全都举把好像忙不夹脚托别瓦度。海林区别提拉新不马赛，落不着钱木他亲的。英吉堂、法兰斯堂、加尔曼堂。格里斯党，拉丁阶级格里阿拉王权型，原点奴隶犯罪级别拆迁总看马党，罗素开迁给库邦托巴局，空气二里宇宙卡党，咱们给几个忙不息了，我拍两年，文别罗查的贴在门外独入给国子师部，文别偏地党罗素拆下了皮沃德，咱们师部迷茫给格苏党阿局全部托巴马赛。一个忙不思想的神队将突进，记录青铜骨的握住我骨肉，两只解错的海林开了记录，西边切过样比我举。 공니 잠니 견주 균탕 학벌도 왕부 견신 균기 맥뒤 제유다 롭중 휴일의 규변나 리 작전 좀바보 마크 투엔키 드럽 주구바를 증민이 총알에 직니 나폴론다 직슈니 할링 칼러지 지송바양 되는 내바식시 샴라생게네 할링 칼러지 잠바다 편노네 벽에도 법규르다 좀지 양균제 휴배 랑남 좀류기 남배 점중 링체 네기 초에 남탈 시비 류니버티 센로나 네기 로타 신식니 벨시 뷰베 키티시 테니 게신 콰라 레로치웨 미터기 휴아소 네규르 가왈레 네 당냠도 강사르 주김히 네기 탑시 유구 틸라 락달름니야 테니 린신 몽라 타돈 야쿠식 중기민도 가브리티 루브르 총장야지 드라네 류용 축주 달라 테네라리안 도지직 팀기 조불 대디 제지우식 진지 유바다르치 테테다르치 된지인 네기 미신갸 네라 콩로랑네 무투 레퍼멘트베 텔라니도 차타주 팅르 당세 테야랑디 경시직 지신 나레 홍저진이 자지 미터기 판넬 송디 나리안 년에 되브시 네니 네웨 두블 이탄체베 티켄디샤네 마자 추월 조규 토키 나수 체티기 대튼 나조 미기 람투 셀함을 찰라 쿠심라 웨나메베 니무 텐조르 니기 레미 대뒤 제바 티달라 치트린 치뒤 교심 하장 친부기기도 민식 네기 습습 마체바라 빵캡기 땡도 추토르웨 빵캡잠디 솜친기 특계 술도 감내 족뒤 빵캡 김규 고르차도 냠네 네기 메탕 파다 녀로 땅디 고대 사부 땡도 샤베 개만니도 딜라 메체네 칙신 네기 괴라야 메바르수 네기 개부 차부 체베 모웨닐라 두핍네 네대시기 네랑 뚱비 네랑 우수 팀네 칠라케 체갸 메스 두바마세 네기 락바당 자루피 매이 칙습 첨부 대삼 주음에 하람 투 대삼식라 네기 데미기 모차르 쥐고 하고스 네시기 쇼바 네기 게마 수탑 남주네 고자 개베이 티투 요크 촌이 캉바 시엔낭 레가 치신 유드 콩 캉바 티낭 초주 숨주네 샤베이 네기 발캄 뉴기 도게기 땡도 데데 게멘 부네 고시질 동발의 중외 유규일라 십제 치신 개모 헤헤 조규메바 개베이 토주 주바 텐라 치바니 침메 롱메 랑인다 파메 닐라 랩준 치겐시 덴슈 치규 토다치 네기 신이마 세무살펜라 네기 김라 펩 차르삼시라 네기 구급식 제디 콩캉베 나주니 샤바이 디튜 게메 네랑 토카르 겐라기 중도 자라지 뷰와르 나주 네기 카시 로네 고팅저 탕제 겹지 디미 솜신기 차감워도 베네 콘츠 닐라 가잠부 치다르 시에네야 네기 디미 베사 마셰베 파메 게린 식주디 세무살펜라 교군의 편도 주기 두바틸 네랑 루이 하장 신부 중라 다시의 송지 신의 디미 콩남버 제바이 네랑 롱아르 순잠라 네추 치신기 둠베 캉바티네 캉바살바 치삼식도 뼈바이 네추 팀라 파만니 퓨 대통 아마 미직비에 진분이 유협다 제수라량 종무식 중화 대명라 메드리치 슬 바페 닐라 샤비에 치 통미 박자니 딘드식디 땡식 얘기 작발기 풍수 망부식 균에 바페 정도 주투 공기 캠마르 쇼리 첨부식 넘버티 공기 세례경 짐내치 공기 지식 능기 유방 얘기 곧대네 최마송 대나 내장 공기 렘체디 쇼리 첨부식 켈라 공기 젠시 디딱바인 대달체나 동네디 세와라 편도 중이 냠주 왠디 대지기 로하자 망부난 외기 더둥 고추에 마송 치수 대단히 착발을 임바다 바바니 착발 내군시기 좀지바 임바 내기 신의 신수 내기 바바니 참지 신도 치신 콱바 양비의 미식 임바다 김장라 신도 제외 외격비의 두치 수피 공기 안수당 떼내 제기미 공니 외바 쯔짜식당 멘다 차부식경 임바르차라 김미 푸 공기 기타 멘다를 니슈 능기시 공기 권준라 내리슈두 심자 크착배 균유지 딱바르 권준진이지 치네 코나 로피키시 공기 투 메슈기 잠슈니 공장기 단두 체내 니종제배 메또 둠르티바다 공기

진치 공기 딱발 공의 망부 체도 세티 천줍기 내기 번디도 얘기 지워티니 내라 유한 촉배 중단 망부 송기 공투 조슈니 공소수 송배 중단티 내기 자세 체발 생규티시 제로 책동 계기 급주 거주를 야가르 내랑 창초수 야주라 송외 텐주기 니시난 바파 구식배 담내 티트여주 공유 정부 마중와라 퇴차정 신기 내기 나틴 찍라 시바시 대능 내기 치체기 심도 용팅 당부티인 내기 김에 내주 치다르 주고 삼시나 콩키 내라 참중 티다르는 기 유나양 콩기 꼴디 내기 주 가왔난 내기 중무 제반의 숭디 대이 김에 뿜유 땡도 대디 내기 땡톱디 숭외 김에 내라 투쿠르 낭샘당 낭콤양 하는 매발 큐니 내랑 김에 지추 버시디 매발 큐바 내기 신배나 내랑 착도하기 럽도 뉴발 큐디 뒤유 하전 림부식낭 내기 종무티 내기 키완라 제뉴 치켄다 지휴 지수 니추식 학바티 대외 내랑라 제뉴당 내주 니지 포나샤추 티튜 내라 알레베과지 유바티라 내랑 하전 가부 유라 지수미기 딜라 낸시 집에 명식 딱바인 디닝이기 지지 치사당 롱댄튜기 류제 더부식인 바테이 류용 달세 팀내 다수메 발큐르 내라 땀마시켄당 자주아신켄당 믹접접 지신켄지에기 알레베과 망부 유메 내기 난시를 제반능 신기 가신팅자 치뇽와 직향메 난시 년에 쭉쭉 초주 직학삼리 딱바르 동기 알레베과 대단 글리 팅니부 내기 진노르 지니 현다 수강양 락바 창자면 제도 죽김해 웬디 팅식 글리 티낭 종묘 디디 시생아 년해치 야 내랑 가부 메베 미시기 함시 딘드 제방 삼네 내랑 공주 침보랑디 샤네 글리 티 구딘 롱만 일라 게마 펩네 송외 마도 종무 송네 치워슈 티투 내랑 민이 롱싱 나와 원발 줄디 키토 녜찌기 추도 캬르웨 닝지 담당 샤제 자주다 디신 록데 워기 저통제라 냠수 뇽게 메바니 메메시 제수 내라 롭수 토바다 겐주 디기라 롱수 주기주 마시 메드르지 내기 락베 다퇴메고라 내기장 디에 추구 게타 텐수 메퇴메 내니 림신 커지 콜지 총네 락단 제디 강사르 냠도 참참라 주지슈 내기 소수 삼로탕 지통탕 뒤뒤제 촌바라 치로 치치 치차두송 락단 너지마 카시의 시기 내기 삼뒤은 디근 촌답 메베 내주디 년지신도 섭취를 주와다 대달라 교림신도 내기 롱차부탱시 땡기슈 명은배 제라 망부 내랑 담도 송나샬라 내기 뇨와신도 대달래 털듭치 박사겸네 편취 매바 내기 신나양 내기 닝콩도 과규 진두기 매지 차도 말외 내랑 박사 약발 텔라 타마 내기 아타 마체 발도 무피아르팅리 격기 캐시 게마 감도 휴유나 내기 콩기 빵라 큐네 심도 체미 계신 타나 내기 지치를 농댐바양 제발주르 랑기 삼튠 촌뒤 로티리 제수 치치 치차도 친네 닌다를 롱댐바르 테라 까브리 내기 초주질라 묘수인 텐지 롱기슈 테다라 파만니부 토체기 랩도 뉴싱 응습랑네 지체 뜸이 투추르 롱웨 롭차탕 웬롱기 롭차니탕 내추 뒤네 왈라 파르타 힌두진와 마세 다스 캄비야 더뷰 롱구 딘저르 추구 웬롱식라 롭센 치바르 용두 치겐양 할음 메바르낭 등을 더 간이 뿐조 수장 내일 롭수 체내 냉부 지양 매지 수장치 웬디 디겐시 제베 어린이 집에 낭내 김에 리와 첨부식 쓰이바다 디겐시 라우라 브릭맨지 꼴을 꾀유바티 김에 식용와 마세 브릭맨 쓰와티 웬롱식 이나양 딜라 롭수 하자야 부톱수 양 랩립 잠식 김에 투라 첸 웬디 웬롱바라 롭수 치듭 사르듀 제부 붐람바 하올라
공바 좋아네 로망 송와

생연남소 남불행기의 원점 체면 루연 시베니 선생님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시우기 내생디 케기니 문예 투세 투베로와 유라 원점 체면 루연 시베니 선생님의 니로 시우로나

내조 변종 인계 조제 주주토 가망의 선교로 조제 주주탄 가망의 토 넘시응은다 조제 주주탄 가마주토 선교로 근대근중 조제 주주탄 가마시주토 솜다루치 조제 주빈토 가망의 선교로 조제 주빈탄 가망의 토 리제 자주주디 조제 조개토 초외 남조 조제 조개탄 가마유생의 토 계산에도 지배리친 조제 조개탄 가망업중행의 토 다조로 조제 주르구토 가망의 선교로 조제 주구탄 가망의 토 천재 낭세 주민 조제 니슈토 변종 선교념 차리친 조제 니슈탄 가망송주토 선교로 근대 근총 조제 니슈적지토 냐양 포냐 조제 니슈성니탄 가망송주토 다조로 조준이 성이 탄 가마 숨주 성에 더 넘시인다. 조준이 정이 탄 가마 십주 더 다우이 쿠르칸. 조준이 슈작 숨더 종교 변종 치조 리텐. 조준 레고 더 내초 변종 인계. 조준 당배 더 점종 탄 롱진 되카라. 조준 당부 탄 가마 숨주 더 원잠 체면 르양. 조준 니배 더 리텐 주지교. 디린키 리텐 원타 슈차.

1: Shamla, 사지차시엘라차부지원이 생님이
0: 中小朋友的人心这么不可救
1: 가루콜의 암돌 남팀 내림신 족찰 법규 초자마슈 앙창 초차 구타 초자토슈 앙창 죽규 담슈르 남팁규 초자마슈 앙창 구차 시타 초자토슈 앙창 니슈차추 소조르 챵슝품 내림신 족찰 법규 초자마슈 앙창 게차 구타 초자토슈 앙창 니슈차치 라저르 챵슝품 내림신 족찰 법규 초자마슈 앙창 게차 숨타 초자토슈 앙창 죽든 차게 딩싱의 족찰 법규 초자마슈 앙창 추차 시타 초자토슈 앙창 니서숨 차시 토론의 족찰품 내림신 지범함 걸규 초자마슈 앙창 죽지타 초자토슈 앙창 니서추 차추 만캄의 챵슝품 내림신 지범함 걸규 초자마슈 앙창 듄차니타 초자토슈 앙창 니성니창아 조강의 챵슝품 내림신 지범함 걸규 초자마슈 앙창 게차니타 초자토슈 앙창 니생차시 자유의 퇴샬법규 초자마슈 앙창 추추차니타 초자토슈 앙창 니섭게 보정의 퇴샬법규 초자마슈 앙창 줍시차듄타 초자토슈 앙창 니생아 미링의 퇴샬법규 초자마슈 앙창 추추타 초자토슈 앙창 니섭시 야차르 챵슝법규 초자마슈 앙창 조섬차시타 초자토슈 앙창 니섭듄차니 난가즈르 남팀 내림신 챵슝법규 초자마슈 앙창 게차게타 초자토슈 앙창 줍게차듄 양즈르 퇴샬법 내림신 챵슝법규 초자마슈 앙창 조시창아타 초자토슈 앙창 니섭시차초 팅즈르 쯔마마코르 내림신 남팁규 초자마슈 앙창 구창아타 초자토슈 앙창 니섭시차숨 퍼즐 챵슝법규 높타탕 호라르부숨니 시파르게규 초자마슈 앙창 아차게타 초자토슈 앙창 지용차게 초나르 챵슝법 내림신 퇴샬법규 초자마슈 앙창 게차치타 초자토슈 앙창 지용차니 냐람의 챵슝법규 호라르부시냥아 파르게규 초자마슈 앙창 구차구타 초자토슈 앙창 지추차초 퇴즐 챵슝법 내림신 퇴샬법규 샬하르부숨니 시파르게규 초자마슈 앙창 지용이차숨타 초자토슈 앙창 니승니 배고는 남팀 내림신 족찰법규 초자마슈 앙창 듄타 초자토슈 앙창 죽든창아 하저르 쯔부망코르 내림신 남팁규 초자마슈 앙창 줍시차게타 초자토슈 앙창 니섭든차치 니몰 퇴찰법 내림신 쯔부망코르규 초자마슈 앙창 죽시차니타 초자토슈 앙창 니서추차 숨제시도 생각남서 탱디 남신원의 슈차

우디능시 다오점 더블 야 차준이 셰베 있나 점지기 천자 시소 두베 다딜레 야 있나 제지 대지 점지 동지 텐지 시바 더부 셰베데 다오는 아주 고대부지 셰베 있나 세부지 슈베 있나 이게 뒤나르 봐라 거워 자나도 제타지 파에서 차정 치타 치레 제지레 뭐드나 다가데 제지기 더더브레 최장 나도 제시베 차외 티티당 도나 제지세 티당 제지기 떨세 디니니나 된지지 제지 이내레 제지기 떨이 이내레 니가로게 가데스나 제바세지기 자임바디 사와 뭔바 제브레 이내 제지 수두자네 가데 제지 이니로 고초거든 배차샤베나 제투베 코제 젠질라 쏘바 질라 쏘바 떨라 쏘바 쏘리라 쏘바 강탕 강래 제지지바 다디 토네 이게 사마로라 고두버레 제지기 떨스두자네 제지디 치다 떨이임바 땜베 개바잠데 등을토 제지탕 제지기 떨시바 니니가로이나 전지 민기 남당의 제지 수두자네 제지 인리라 고척과 다 제지기 떨 수두자네 제다 떨 인배 전디 문중기 개발자미 인발레 전지 민기 남당의 공도샵에 빼주빼나 제지기 떨 시바 더블야이나 양아도 천수주 슈버이나 탱아 나도 제정오도 슈두자네 디 제지기 떨시베 기디라 제지탕 떨니기 벌기도 슈베 기디라야 나도 제시에 가르슈브르베스나 치바직베 대화댐바스 모두 슈르발라 정우도 가르스나 기둔도 슈베 제지세 티당 기주도 슈베 떨니가 치바세지기 다이임바 세월 치바 인자 내는 치바직베 대화댐바스 난저 나르 인디엔니레 디달롭중 슈두자네 모르타 제시 슈르와라 체장 세브라지 슈베이네 기 듄의 슈베 제지 탄 기 죽두 슈베 때르니가로게 치바디 옹바 체베 머체 치바디 치다 강 이미 세워 체브르와라 체장 치바지베 대와 땜바시베 민테달 수요급에 금제야 내가 딜러 투버를 봐라 이제 디나로야 내 닥신 소수 낭세기 이와 양면나 쿵수 두제 낭두그 골 시에벌레 다그 응업의 쿵의 야이나 치바시바 치바베 자와 강시 치베급 거주 치베 락자탕 탑시 남바소 응업의 치바시바 디 두초과타 대세지기 다이 줄로골 야이나 야제 퓨게 룽틴 셈바보나라 모두타 제시 슈베이 레젠 치메 나라 야이나 낭드 디탕 제웨 최기 낭드 카기 골라 무투제 모두 슈즈이베 야제 퓨게 룽틴 셈바보 남게 두도도 세나라나

0: 비조신유 민가 랑게기 콜라시비 시균 치슈기 당장 알자기 튕기 말아다 콜라시비 시균 치슈기 탐뷰샹 왕제 뇨손 촘르식 준시 뉴콘사베 랑고로 촘르르 캡세 갸정업줄이기 유 메타정 중함 시튕냠네 기지리시캬 메게게 서치 진비 방도 대기 잠신유
1: 디글레 코네 비원네츠 로게 경규름부 진념탄티 로게 땅진부 시럽 공도초로 지키 프로제 제진핑키 중국 공산당 우니네 롱오갸타 주민아 코로와 딘지쇼 소친토 나오회 송체 개진티 몽스동쇼 카규 중앙타 개용소 소념지된초 땅쇼 강리아미도베 민제기추 连清不穷시 장미 루튜 지진핑키 소신나회 중국 중앙 기타 거토 튜지 나르웨 탐습체니 땅망 냠레키 통미섬듀 띵송타 루심직지 랑단 진료 튜규 체니 계급도진 주교타 미리 가타르키 심튜 고모 치수 비즈 침부 야부 지구 시주부시 지규 주제 지진핑키 송신능거 중국 공산당키 규뇽회 외도 초회 루규기 릉포로 소와 섬묘고니 치테나와타 중국 공산당키 응아파치 송토 중국 미마라 디기 튜니타 중화 미시라 갸타르 튜니 시비 통미 섬듄 타딘게 띵송친의 뒤비 럭치 춤제라 내리 피병아 쪽도 나오시 장미 지급 수지 규정 대표 권해 치테나와타 루규기 냠뇨 초용해 쪽도 나오 토니 중국 공산당기 구치니 루규기 당과타 미망키 당과인바 자주 강리 투유 지주시 중국 국민당 서주 오유联康 중앙키 주주选拔 陈兴英키 GQ 부주 习近平키 송谢克金하 중국 공산당 준퇴강인비 강제특조라 세제딩섭제유 국민당 서주 오联키 GQ 부주 习近平키 송谢克金국 공퇴 롭존타 라바르 냄비체디 땡키니키 탁주정신교 퇴니라 코 딩섭니바타 송교니 탁지도 토바르치니 땅망 냠레키 튜몽기 삼로 첩세계 멍시 나로고의 띠도 동교인 시송부시 중국 망송의 튜유 중량키 주시전바 우웨이산키 중국 공산당키 초추태키 캐시니 중국으로 월동 사법 삼미체발 대비 딩수티시 망송의 튜유키 나팔치송토 길추 망송티 겐주키 통매구이로타 털도키 미빈르시니 덕균 세경키 뷰세타 편제 삼미체발 치료동교인 시송부시 중국 망송기 조련처 중량키 주시전바 李忠明期 GQ 부주习近平期 송谢克金尼 罗杰当情部 通明森顿塔 简直拿贵月不塔 顿各考求四顿级别 长等一致时 芒族给苏联作期 陆听习近平期 松心南会 中共中央给他国土 顿之二位腾色前尼 顿这三别 四秀当给简直提 当芒年不来期 刘三不几度自救营 习松不时 중국 망조 열구 속배 중량기 주최전파 왕강키 지진핑키 당수광배 로기의 당침부 기도탄 순수 남양 균형체교로 자외 지수수유 코디나유 공전당기 지수장나 다수 양탁배 런부터 유튜브교인발 원수 문진가로회 딩섭중유 망조 열구 속배 다팅기 송세 개친구 공튼 롭존타 랑다르 딩섭체교티 첩세기 랭게 앙탕불지니 롭소타 民望同居路盲部库尊省心台人归省心三队省心界归龙抗力前年中国南北停车间来固地动位都不住进步极度七个西能拿月长面澳洲落了电波龙一年新村都不及他通知别特七年结合都不清足用他米镇加他的起养南三百多拉里亚切记三百九个人西就有事行速当中央区出去选拔王路易 龙家塘居民阿姨人别特雷米切不去中华米日期龙东茶期罗玉陶期七纪念点别罗玉给年啊总之写有景中国红尘当里别的乐清坛司机杨桃不接应别当时应把谢谢康丽切不是

0: 제세 초기 덴베 대구식도 교류. 장산 매도 동시에 대구 중래 강기 로래카 지금 팀뒤 숨도 결합삼기 중미 뒤동 학기 최진상과 중미 익사 주요난 로규진 뒤도도 최실탄 달로 제도 교류. 대구 기술지를 고사 시반에 송 우야 진기 카바르 앙잔티 지자 좀난 자료 유비 뒤다 충사 카바르기 중의 기와타 순랑기 신부 기반이 Tuyantachewa Gensu-tan Menchu-so Takju-chiro-chebe. Gongki Rengi-ni Chumi-sui-kim-ta-yin-si Guri-sui-ki-chuk-yu. Changshan-mi-do-tum-che-di-gui-ki-chumi Guo-di-yi. Shuji-wu-la-gi-di-gui-nang Tuyantata-ni-sui-kang-tu-yu-mi-cang-ma-king-tu. Kim-san-ji-ri-tan Chumi-ji-ri-ni-gongki-nyi-ni-de-bur-zi-we. Ngan-sui-gyang-kong-tan-cha-wa-ra Kim-san-sang-mi-chu-gi-sung-gyu-yin-si-chuk-yu.
1: Di-gli-ku-ni-bi-wa-ni-cu. Bütü kompüçü mangzol genzun tan likçü cibye tübap sikçü genyeşü muci çongdü çongdü tingsunba. Dao dünbe sikçü ni bijintu gongzo cebşi. Çımcın bü dangzu yu şuji buçang hı rungki. Dangyü çoğcın jobgeb çoğcı. Lütün Xi Jinping ki sozi nanwe dang zhunyangki. Çoğyong ni çımdar gikab yongyu. Köyong si yi tıpçü gücü çö xiangni gücü nüden dağo ta. Çoğyong ni çımdar gikab yongwe jiyong gen nebub.
2: 现在恰年初步起吧中国开局点别基础人路起沉降马拉咱们前边儿丢桑土纪念沉降中国组教了路局人经济重债套月及送游不是贺中期龙井期超过中国别人年基础人路停止不经过他教用年就讲别刚才丢个银别沉降了地年孟西颠不顶我他 碰了偏不接去跟送你吧准备替我要不接你出现头位沉降了地年便就接受空别了想地说他明晚起地对了准来跟送去吧你个台真是问过他死亡结合给地家他空别给这边了送降接不接接你沉降给冷不妥就用你基础人路停止不接给结合组中奇怪牺牲于不是
0: 第六年被评论出，三个月把了阶级公平堂，教育委员会干的许多中国的行呢，年度你资助率卡松别，开启你给组军南站，你家的相聚接不谈，看有零的级别明显改变，盟友国同学路接动国别松就双啊规制些什么事？天呐，第六开启你组军南站给三度下站相聚些什么事？第六年送。 계급공패단교류지운영행강기지유례리존일대센타냠제기권리균고르통주르계동구제시디 대단 접직 샤르구이 소구타 시주 댐비 직수 람수 사르투 소기 제답나 군디 강교 동신 유바타 대낭 정남기 마조타 멍위도 제타 인공 람수 투상도 동화타 지주 규기 총기기 조주 상세기 준두 남비 규주라 갑규르 제바 신뢰기 추진 축도 규주 딩섭도 동화소 뷰세 토비군이 계진이기 조주 링게 칼라 군디 동규 유바시
1: 디글레코네 비원네츠 서구비 中国所政坛女主民政的所内许多钱把心呢到处玩中国所政的这一期他的给端长给金额就差出什么题到空不里给今年两国差松拍的又不是提呢两国进步的端长对面拍的又不是国会团的电影呢奥杜萨的端长给金额就差松什么题到空不里给今年两国差几拍的又不是
2: 陆地出现直接诉军团，群众直接诉军，军中军政直接诉军，女军军中去，根据陆接诉军所，诉政局规划，哪里样忙都作为能去，中也不有不是。马教团的代表呢，点将军哪里去，马教刘主给成不了去端长，感觉我们就我们去查松什么题，到空不来，感觉呢，两国参与不落他，天呐，江南军政的这趟，可就军政的是。
0: 湖南军政的是正式有给烈日节长嘛，赶紧我们去延期，赶紧开矿所，那个不是。第二个问题，别问那句，你家的中国电器科技公司所科技公司别别记者哪问不了？到我这边再按人给求助列国内送，其中前边中国南山科南基准备把生意把农村的种子交给我们是。马路当街给十八三十年，科南冷天，这里解决它。 맹기 칸암 동부제리 고롱 업주사 칸암 람티 지리 계제 연기 칸암 동부제리 고르갸 임버시 추구만자를 주바라 번음소뉴 중의 도주 민바타 시바타 살시 매균 포비 멍미 슝듄토 왕부르 균슈르베 미만년도 바제기 주베바시 번음소뉴 중의 체가 조균 임버시 시도 중화를 식나 단다주의신비 번음소뉴 중의 기 체시당도는 지리 계제타 대면기 칸람 람티라 고르 숨주 조규타 지리 계제 연기 칸람 람티라 고르 응업주 조규인 것이
3: 나모 최딩기 양당디네종 되라 피규르긴 노자디네트 단달행견의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네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자리 제시
1: 디글레코네 비웨네스 니세디마르 우르소타 유진게금니부 리무 코네로베나 츠유바타 카디토랑체 균튜 자창토 조심부시 우르스 교송부이 츠추니 데케다니 유진키 막주지제 망보시라 동디당유 지주유바타 유진키 유진타삼타 파타 지리니 동합게 유비 우르스 농조창소지라 동디당유 지주유부시 이시미네 우르소타 유진키 니튜 튜냠토 팔구지수 치루동신부티토니 유세정구타 능세타 진지지초소라 삼로망고동신기부 친구유 지주유부시
0: 디글레군의 비비네주 팔레스타인 이슬람고구 레구 하마시 추진시비 가샤규기 시초년초로 중래강기 세초닌 하마시 가샤규도 니치시비 자자 우윤행가 메바르 소규타 가샤규기 시진토당 왕자 가샤계급기 시진 우윤행가라 제주의체규 저지지신유지 캡자체유부시
1: 공세 선교년 준수겐 딘승원겐라탄 다우유주인 리생경구난겐 다우스리나시 생근인게 샘라무티유토 중양롱치니진지기블레콘 표결롱치니 리생신다세로나
4: 미미다지기 난주 락바르 추기지
5: 미미부지기 난주 러브르 추기지
4: 추추디지기 난주 추주 렘바르치
5: 작도유비 지주이 무치이신세 렘바르치
4: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5: 냠조르미 저완니 응엔지 덴데 양천시키
4: 서주강시키 유키민남 용어치
5: 미리카키 등지야계당 퇴문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내서당 독슈내서 여완내서 제이